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평생을 청교도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엘리야 부흥 캠페인 오늘 3주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아합 왕에게 17장 1절에 출현하자마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아합 왕 궁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그 수년은 3년 6개월이었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판 예언을 하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면 아합 왕한테 잡혀 죽게 되니까 그리 시내가에 와서 숨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주리라.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말씀을 따라서 가서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점점 마르는 겁니다. 왜 마르게 되었을까요? 예, 비가 안 오니까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한 다음부터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산천초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말라가는데 점점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마실 물도 이제 없게 되었을 때 오늘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가장 싫어하는 또 지금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헤르코로입니다. HQ 헤르코로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아왕의 왕비, 아왕의 아내인 그 유명한 악한 왕비 이세벨 바알을 잘 섬기는 그 이세벨 왕비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돈 땅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는 그런 선지자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돈 땅에 있는 가면은 잡혀 죽는 겁니다. 불섭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가는 겁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되는데 그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고 또 하나 전입가경이라고 그랬죠. 점점 더 월수하고 점점 더 나빠지는 케이스 전입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가는 것만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 바알 숭배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동네에 가서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과부한테 얻어먹고 살으라. 그 과부도 연세가 많은 과부, 또 돈 많은 과부,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냥 그 연세 많은 과부만 돼도 가난하더라도 좀 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 그 좀 세대에 가까운 아기가 있긴 하지만 아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제 이렇게 아기를 쉽게 이렇게 던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젊은 과부 세댁과부한테 가서 3년을 살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년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한 3년 가까이 최소한도 3년 가까이 이 가난한 과부 젊은 과부와 들어서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같이 가서 살면서 그 과부한테 얻어먹고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려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참 듣기 쉽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 그리 시내가로 가 숨으라 그럴 때도 금방 그리 시내가로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대로 따르기 어려운 그 말씀의 이유 사족 달지 않고 바로 그가 일어나 우리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선 at once 바로 그 말입니다.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10절 보세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하고 같이 3년을 살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순금 인생을 살자. Living the pure gold life.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왜 순금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순금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에는요 종류가 많습니다. 금자 들어가는 말, 그 종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금, 도금은 뭡니까? 금을 입힌 것이죠. 금 같은 걸 입힌 것이에요. 우리 그 귀걸이, 우리 뷰티 서플라이 가서 보면 귀걸이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골드 플레이트, 실버 플레이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금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금. 금을 그냥 금 같은 것을 입혀준 거. 그 금이 진짜 금입니까? 아닙니까? 그 속에는? 아니죠. 오늘 말씀 무슨 금입니까? 순금. 순금은 뭡니까? 진짜 100% 골드예요. 그게 24K 맞습니까? 24K가 진짜 완전히 순금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순금 덩어리. 여러분, 도금이 좋습니까? 순금이 좋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값이 아주 참 높기 때문에 다들 순금을 좋아하고 순금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골드바, 금괴라고 하죠. 금괴. 이렇게 경기가 오락가락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돈, 화폐 가치보다 어떤 부동산 가치보다 가장 확실한 거, 가장 확실한 게 금괴랍니다. 금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순금보다도, 순금 금괴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해요. 이사야 13장 12절. 이사야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사야서를 꽤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사야를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나? 이사야 13장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뭐보다 희소하게 하며? 순금보다 더, 이건 순금은 많지 않다는 말이죠. 희소, 희소, 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아주 귀하다는 거죠. 순금보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인생인 뭐고 사람은 뭡니까? 그게 그거예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월드 프레이. 언어 유희입니다.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 근데 오벨의 금, 그러면 최고 가격을 매겨주는 거예요. 똑같은 금인데 이상하죠?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금은 똑같은 금인데 그 유대 땅의 금산지, 금광이 많은 곳에 있지만 오벨에서 나온 금을 최고가로 치워줍니다. 최고가, 최고가로 쳐주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나를, 우리를 오벨의 금보다 더 희귀하게 하려라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가치.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진 문맥적인 뜻은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굴러다니는 조약돌과 같은 강가에, 산가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과 같은 인생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순금보다 더 희귀하게, 희소하게, 더 값어치 있게, 그리고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 나오는 금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대속은 뭡니까? 대신해서 주님이 값주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대속, 구원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구속, 대속, 그거 좀 비슷한 말인데 구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구원은 그냥 건져줘서 살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속, 구속은 뭔가 값을 지불했다. 뭘 지불했어요? 값 주고 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주고 구원해주긴 구원해줬는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 Redemption. 뭔가 값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값을 치렀느냐?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은금, 귀중한 가격입니다. 값이 많이 나가죠. 그런 그 은금으로, 은금값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값을 주님의 그 핏값으로 주시고 구원받고 구속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금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하고 아 나는 금보다 귀한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금보다 그 귀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됐다고 할 때 참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원맥 그대로 또 이렇게 교회 가정공동체 리더가 됐다고 할 때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양떼를 맡겨준 그런 귀중한 소임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소중함,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 폐단위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맡은 그 가정공동체에 대한 생각,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 가정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몇 사람을 맡았던지 간에 그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내가 맡았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사는 삶을 이미 예수의 피로 만들어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3년여 기간 동안 과부집에서 살게 하신 그 기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금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로드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서 오늘은 이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이 과부 젊은 과부, 싱글 과부, 이 아기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와 더불어서 3년을 살았던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식객이 되어서 젊은 과부와 들어서 3년을 살았던 이 어떻게 보면 짧기만 짧지만 길고도 긴 세월, 이 세월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순금 인생을 사는 로드맵, 순금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 순금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가 여기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금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금 인생은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아까 이사야 13장 12절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금 인생은 희소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면서 희소 가치, scarcity value라고 그러죠. 즉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원래 가치가 있지만 숫자가 적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아주 희소가치가 있는 금값 인생을 사는 순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왜 시돌로 가라는 겁니까? 그 우상 본거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 다른 곳보다 우상의 본거지인데 제가 가면 금방 노출되죠. 근데 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도 왜 그 가난한 과부, 돈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가난한 과부, 그것도 젊은 과부와 더불어서 3년을 살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가죠. 믿음으로 가죠.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위험도 많지만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그가 순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순수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순금 인생, 순금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과부도 마찬가지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분이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죠. 그렇죠? 참 희한해요. 이 엘리야를 맞은 자체부터서 떡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벌써 첫눈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고백한 걸 보니까 물 가져오라. 물 갖다 줬더니 떡 가져오라. 내가 먼저 먹고 너 그다음에 먹어.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분도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지만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 죄종이 와서 산다고 하는 건, 물론 가족이 많아도 부담스럽지만 또 하나 부담스러운 건 자기 혼자의 싱글이에요. 밖에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습니까? 쫓아냈습니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 또 이분 보세요. 전입가경이잖아요. 엘리야 하는 행태를 보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 가져오라. 지금 가뭄이 들었다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물 떠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 가져오라. 물 떠다 주니까 당신 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 가져와. 그리고 물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데 또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 먹어. 그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먹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순종하죠. 뭡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으며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둘이 합작해서 둘이 같이 살면서 죄종과 같이 살면서 합작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더니 결국은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더니 결국은 순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 희소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믿음 가진 게 금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바쁘시죠? 돈 벌어야 되죠. 돈 있어야 먹고 사죠. 이해합니다. 또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믿음 벌기 위해서 믿음 얻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오히려 사실은 돈보다 더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더 좋은 믿음 얻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힘쓰시고 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믿음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나 돈 못 벌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세이브하고 막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이 더 좋은 믿음 가지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교만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괴계로 살지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 세상 방법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 회사 경영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좋은 믿음 가질까? 여러분 알라바마에 가면
알라바마 그 버밍햄 큰 도시죠. 버밍햄에 그 브룩스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돼서 젊은 목사님, 30대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데이빗 플래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중국에 여행 갔다가 가정교회를 갔었어요. 중국이 지금 불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신앙에 불이 붙어서. 가정교회를 갔더니 지하에서 중국 공산당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뭐 이런 모임이에요. 그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보고 와서 아주 회개를 단단히 했어요. 이 젊은 목사, 요즘 시대 목사입니다. 7, 8년 전 10여 년 가까이에 30살이었으니까 이 기껏 해봤자 이제 40살이에요. 근데 요즘 미국 청년들이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미국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 대대 꼿꼿 할아버지부터 신앙 믿었어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교회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파란 젊은이가 전에 중국 갔다가 기절을 한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었습니다. 난 엉터리예요. 나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난 그냥 조상들이 믿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젊은이고 그것도 신학생이고 목사까지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알라바마 버밍에 있는 브룩스힐 저치라고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고 나서 난 가짜였어요. 난 가짜 목사입니다. 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난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순수한 신앙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pure gospel. 그게 순복음이에요. 다른 게 순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음이냐?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 이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SBC 교회입니다. 남침례교. 미국에 공인된 최고 보수라고 하는 데가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 교회 그 역사적인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레디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 그겁니다. 레디칼, 근본적으로 변화된 예수쟁이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빗 플래시입니다, 목사님. 그 책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뉴욕타임스 자체도 훌륭한 신문이지만, 유명한 신문이지만, 거기에 실리면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의 30일주 동안 탑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그 책이. 한국에도 번역됐어요. 오래전에 번역됐어요. 한 5, 6년 전에 번역됐어요.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제가 가정공동체 리더 제자훈련할 때 한번 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는 것입니다. 그 말할 때 거기 역사적인 그 연세 많은 자기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거기는 침묵의 장로가 없죠. 안수 집사님 다 앉아있는데 그 설교하니까 시험 들 줄 알았죠. 그래요. 우리 예수 잘못 믿었어요. 진짜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냥 사치품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미국을 흔드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예, 여러분, 순수성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정말 희소가치의 정말 고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 인생은 희소가치와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의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기적의 삶을 산다. 욥기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우리 개혁성경은 기근을 비웃으며 살아간다. 순수한 신앙, 정금 신앙을 가지면 어떤 재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기근이, 경제 위기가 닥쳐와도 그걸 조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단이 교회가 그런 실력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삶에 고난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 살아가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 우리 믿음이 순수해질수록,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 믿음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믿음이 순수해질수록 고난과 기근과 역경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조롱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겁나지 마십시오. 겁 없어요. 믿음 가지면 암 걸릴 거 걱정하지 않아요. 겁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볍게 어떤 시련도 어떤 기근도 어떤 재난도 가볍게 제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요한 삶이 아닙니까? 많이 가져야 무슨 몇 억씩을 가져야만 풍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 여유만만한 것. 와라, 환란이 오든 기근이 오든 기근을 비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기근을 비웃으며, 따라서 합시다. 기근을 비웃으며. 이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순금 인생은 이런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순금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순금 인생은 사르밧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카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는 smelting furnace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도가니,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도가니, 그걸 가르쳐서 사렙다라고 말합니다. 사렙다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렙다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때 저 엘리야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언제 아합한테 가서 당신 우상 숭배 집어치지 않으면 심판받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대 없었어요. 그 옆에 그 누굽니까? 오바디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방의 그 옆에 1인자지만 그 소리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요. 20장에 나오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아직도 좀 멀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 귀하십니다. 뭐 제 새끼는,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다 귀엽다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이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아니야, 너 좀 더 순수해져야 되겠다. 우리 배단인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네 믿음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너 믿음 좀 불순물 좀 빼야 되겠다. 너 믿음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순금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예, 불도가니 스멜팅 퍼니스. 그냥 퍼니스가 아니에요. 스멜팅 퍼니스. 막 지글지글 막 불로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 속. 그게 스멜팅 퍼니스고 사렙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정련. 재련이죠. 재련소라고 그러죠. 용광로가 있는데 그 재련의 불도관이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훈련 더 받아라. 사렙다 과부랑 같이 살면서 없는 그 여자하고 젊은 여자랑 살면서 너 좀 더 순수해져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불도관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속에, 불도관이 속에,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재련되고 정련되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고 훈련 받아서 위대한 순금 인생 엘리야, 순금 인생 사렙다 과부가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은 순금같이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뭐 그리스 가서 또 연단 받을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리스 가에서 막 일리아 그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사자우를 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사람한테로 가서 사역하라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로 가라. 한 가정으로 가라. 한 가정 선교사 강준민 목사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한 가정 선교사, 한 영혼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여기서 선교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서 추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골로새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 고여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그 어려운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0: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2: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0: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최근에 그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일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이곳에 부임해서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부임했던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사역의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누리며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민교회도 섬기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우리 생각에는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이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 지나가니까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작년 이맘때에 그 지방에 있는 농촌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가신 겁니다. 많은 그 지방의 농촌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요, 그동안 담임 목사도 막 여러 번 바뀌고 특히나 이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로는 담임 목사가 공석, 목사님 없이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딱 부임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만 모여 계시는 교회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숫자와 풍부한 재정과 넘치는 인프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출석 숫자와 암산만으로도 가능한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작은 교회 현장에서도 이처럼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제게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사방에 널린 넓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늙고 병들고 허리 굽은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제대로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고 갈라진 촌부들의 희생의 열매였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죽으라 벼를 심고 농약 치고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해도 들어가는 부자재 값과 추수 때 빌린 농기계 값을 제하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몇 배 더 비싼 손해 덩어리 경제적 계산임에도 키를 쓰고 농가 밭에서 시커멓게 일하는 것은 명절에 한두 번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바리바리 싸주기 위함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흙에서 수고하여 노년이 되면 무릎과 허리와 관절 마디마디가 성한 곳이 없고 이런저런 수술 자국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시골 부모 세대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저지른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목숨보다 귀한 땅을 한 평 두 평 팔아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나마 노년엔 자식들에게 마저 짐이 될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향의 부모님들, 강남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스펙에 맞는 번듯한 사역지를 꿈꾸며 때를 기다리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시골 사역지의 부임이었지만 이곳에서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눈을 뜨게 된 어리석고 약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쭉 긴 사연의 내용을 보내왔는데 저 그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무슨 대형교회 세습이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저 이런 목회자들의 참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는 와중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아직도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순수한 목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메일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빈 시골집에 사택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고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소수 모여 있는 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또 수도권에 또 곳곳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참 많다는 것,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돼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몇 번 제가 읽는 과정에서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되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고 한 1년 지난 어간으로 사석에서 사람만 만나면 나 힘들어 죽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그 묘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시골 농촌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한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아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 부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보람이 없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이 모순 같은 그 현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편지를 통해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은요,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남의 문제예요, 만남. 비록 시골에 연세 대신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할머니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 하더라도 한 인격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숫자로만 그렇게 대하면은 그렇게 갈수록 목회의 보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답 간단합니다. 우린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환경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벌써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천국의 모형으로 갖다 놓은 그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옛날 성경으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막 환경은 막 아무리 무슨 에덴 동산 뭐라 하더라도 독처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1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런 성경의 시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 관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불행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구약의 그 악한 왕, 그 아합 왕이라고 아시죠? 아주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악하기도 하지만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밭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왕이면 이미 뭐 다 갖추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 한 사람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요걸 그 못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포도밭 주인을 죽이고 그거를 빼앗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진짜 불쌍한 인간이다, 저 아합이라는 거. 그 못된 왕 만나가지고 죽임당한 그 나봇도 불쌍하지만 그 아합왕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네가 그런 탐나는 땅 차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땅 빼앗는 과정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그 신하들이 그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왕을?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왕이 그 포도밭 하나 없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게 행복이지. 어떻게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걷는 사람이 그게 아합왕 아닙니까? 우리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공감을 해요. 맞아, 그 아합 그거 불쌍하네.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규모만 좀 다를 뿐이지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아합과 비슷하게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지 그 탐나는 뭐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얻자고 관계를 그렇게 쉽게 깨트립니까? 인간의 신의를 그런 식으로 깨트리느냐고요.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에 주신 은혜를 감사를 생각해보자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 그 조건적인 거, 환경, 상황, 월급 올라서 감사하고 건강, 병 나아서 감사하고 직장만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여기도 초점을 맞추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전하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17살 때부터 막막하던 순간순간마다 24살, 또 27살 미국 이민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저희 누나를 통해, 아는 지인을 통해, 교회 집사님을 통해 그 사람으로 받았던 그 감사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아합 보고 설교할 때 그 참 미련하다 그러면 다 공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합 왕 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관계를 쉽게 깨트리는 사람. 이 바보예요, 바보. 저희 교회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1년에 한 교회씩 지금 분립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지금 우리 교육관 드림센터에서 분립 개척 잘 이제 준비된 교회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독립해서 이사 나가고요.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준비 중이 곧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 명단 뭐 주보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헛것을 본 거예요. 그 적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무데도 기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왜 분리교회 목사 저 교회 이름 넣고 이 교회들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 큰 교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리개척하는 거를 자꾸 이거를 기록하고 이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축될까 봐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찾아갈까 봐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 저는 분리교회 할 때마다 목사님께 꼭 부탁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이름에 우리 자를 안 넣으면 좋겠다. 이제는 남의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뭐 우리 교회가 후원한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대추나라 그건 옳지 않으니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분립해 나가면서 거기다 우리란 이름 안 넣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에 우리 교회 지역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원리를 알거든요. 제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내 행복을 주실 때는 이 교회를 4만 명 만들고 8만, 8만 명 만들고 이렇게 늘려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작은 교회와 더불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갈 때 그 혜택을 내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막 울분, 분노, 왜 면회 안 와? 이것따라 막 그러면서 영치금 좀 안 넣어줄래? 죽을래? 막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이노라 그러질 않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요. 1절, 골로새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상황은 환경은 열악한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가 있으니까 하나도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거 관계를 생각하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하고 너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골백번도 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다고 의시되고 다니면서 이 한 성도 한 성도의 눈물, 한 성도 한 성도의 애환을 내가 무관심해 한다면요.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샛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아, 저는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집 한 채 사려면 뭐 한 5억 10억 들어간다면요. 집 사는데 5억 10억 들어간다면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100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그 정신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우리나라 속담 샛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이 속담을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면요. 탐욕으로 남의 포도밭 빼앗아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 이것을 갖고 있었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이 쉬워서 바울의 길이라 하지만요,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게 대인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설프게 잘못 듣고, 이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요, 옛날을 회상하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꿈꾸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들로 인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지금 복음을 개입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로 치자면은 이로 말로다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새아이 중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녀석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날 잡았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자기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한번 제가 다 이제 들이퍼부으려고요. 설교 준비하듯이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도 하고, 사례도 막 적고, 예화도 들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이 녀석한테 내 들이퍼부으려고 이제 증거 자료를 탁 모으고 있고, 그리고는 또 그걸 다 외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야단치는데 원고 보듯이 첫째,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다렸었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한 내 그 애한테 받아도 상처를 들이퍼보려고 호흡을 고르는데, 아, 이 녀석이 0.5초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껴들더니 막 자기가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막 슈슈슈슈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내가 심호흡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0.5초를 놓쳐가지고 막 갑자기 저한테 이놈이 들이퍼붓고 막 사례도 막 들고 막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막 나중에는 막 엉엉 울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아빠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들이퍼부어가지고요. 근데 내가 껴들 자리가 없는 게, 말도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한 2, 30분을 제가 꾸지람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날 저는요, 얘한테 내가 준비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가 막 들이퍼붓고 나서 내 딱 한마디 부연했습니다. 아빠가 니한테 내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니가 방금 다 했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는 우리 아이 요거 때문에 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려고 했는데 걔도 똑같은 사안으로 나한테 그걸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이게 양날의 금이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이 문제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저 사람도 이 문제로 내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 제가요 하루 종일 이제 화가 났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단칠 준비를 했지만 그 아이 얘기를 다 듣고요 내가 사과했습니다. 나 용서해 달라고. 네가 그런 줄 내가 몰랐다고. 저는 목사고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인관계는 참 어렵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한 게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큐티가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인데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네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다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네요. 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지금 주님을 개입시키네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고 있네요. 이런 교훈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지만 혈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한테 무릎만 안 꿇었지 또 필요하다면 꿇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족하지만 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부족하게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흥분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양육하려고 했더니 그날 성령님이 저에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걔하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40살 어린 아들한 자녀한테 그 사과하는 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화가 난 상태였는데 저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그날 이후로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막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보면 싱글벙글거리고 막 아빠가 우리 아빠께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고백이긴 한데요.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던 아버지의 이 무지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갇혀두지 않고 고이게 만들지 않고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참 골로새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디 고여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그 어려운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게 사랑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고여두면 썩고 고여두면 상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믿음이 지금 그래서 고여서 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면 아니에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 가지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게 이거 아닐까요? 저희 교회는 그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 선물 박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빈 박스를 가져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선물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도 1934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보통 그 한 박스 안에 한 10만원어치 정도 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2억 원 가까운 물품들이 1934가정에 선물로 배달이 됐으니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나. 그게 참 기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귀한가 하면은 그 우리는 또 매 추수감사주일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과일을 갖고 오면은 이걸 재포장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다 보내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고 났더니 어느 노숙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사 편지가. 작년에 그 보내주신 추수감사주 과일을 재포장해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안에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 조식팀 또 분당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 이렇게 한 35개 기관에다가 이거를 총 590박스 과일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에 있는 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과, 배, 감, 귤을 자주 먹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 중입니다. 주신 과일을 보니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으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노숙인에게 이 편지를 받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요. 좀 있다가 어느 노숙인에게 또 다른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분은 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남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입소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항상 모란시장을 지나는데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파는 광경을 매일 보았고 과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급여로는 한 달 생활하기에 많이 힘든 실정이다 보니 과일을 사서 먹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복지재단에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숙소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주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우리끼리 과일 깎아 먹고 잔치 벌이면 그거로 끝나요. 이 과일을 재포장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 노숙자를 위시하여 그런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파생되는 첫째, 나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자꾸 물으셔야 돼.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면요, 감사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감사의 지경이. 저에게는 그 지방을 위시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때 혹은 뭐 남미 같은 때 여러 고맙게도 저를 따르는 고마운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목회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는 이제 이 목사직에 대한 소명이 여기까지인 걸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참 순수하고 귀하지만 또 격려도 해드렸지만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느냐.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데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 내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의 농촌에 지금 교회에 목사를 필요로 한 데가 얼마나 많으냐고. 범위를 좀 더 넓혀보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거든요. 이게 왜 불쑥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행복 조건, 감사 조건이 너무 지금 좁은 거 아닙니까? 방 세 개 딸린 10억 이상 집 구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너무 좋게 해놓으면은 방 두 개로 줄이세요. 전세로 범위를 넓혀보세요. 내 감사와 만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자족도 감사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도 감사가 잃지 않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에게 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이쁜 여자를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 안 웃지? 아내가 찬물 한 그릇 뜯어주는 거기에도 내가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거의 감사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지고요. 2절로 들어가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전에는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돼야만 내가 감사했는데 점점 폭이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전에는 감사의 폭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붉은 장미만 보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폭이 넓어져 가시만 봐도 이것을 통해서 장미꽃이 생겨나는구나.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0: 오늘 이 설교를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신 환경, 상황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국가들은 현재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모슬렘 국가들은 출산율이 매우 높아서 다가오는 50년 또는 100년 안에 모슬렘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독교 바탕의 서구 문명이 모슬렘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 하나로 이처럼 세계가 바뀌고 있는 이 때에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급한지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폭발적인 복음의 출산율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나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품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4번째
1: 아니 이를 어쩝니까? 이렇게 신문들이 다 젖었으니 말입니다.
2: 아유 고조 밖에다가 내다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니브라위야 이 예민아야 그럼 이 신문이 어디의 것인지를 다 알리는 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네?
3: 그건 길동이 어미 말이 맞아요. 이건 비밀리에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지 드러내고 할 그런 건 못 돼요.
0: 갑자기 닥친 물난리로 신문 성미도 성리지만 젖은 신문을 말리는 게 문제였다.
3: 썩는 한이 있더라도 몰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어서 부채를 붙이죠.
2: 아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우아하게 지고 그래.
4: 아유, 저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이들 말려시오.
3: 아직이요.
2: 아유, 보니 보시라요, 장로님. 이거 이래 가지고 언제 말리단 말입니까? 고조 사람들 좀 불러주시라요.
1: 이러게 말이에요.
4: 그건 미안합니다. 기내한 걸 아주 많이들만 하셔야 갔습니다. 근데 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신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부채로 말리고 있습니다.
5: 그래요, 고생들이 참 많으시군요.
4: 그 다른 것들이라면은 볕에 말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속들이 터진다고 합니다.
5: 허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밖으로 전해지는 날엔 우린 다시 큰 시련을 당하게 되니 말입니다.
4: 기러게 말이야요. 할 수 없디요. 그나저나 그 지서에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5: 알고 계셨군요.
4: 그런 것을 내 어떻게 모르고 있가시오. 그래 무슨 일입니까?
5: 저들이 나보고 이젠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4: 뭐이가 오드래요? 일본을 도와달라고요? 거저 이거 미친놈들 아니네 이거.
5: 저들은 내가 회유를 하면 돌아갈 줄 알고 있나 봅니다.
4: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5: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을 더 냅시다.

0: 이건 며칠만 해보는 태양인가. 조선도 일본만큼이나 습한 날씨야. 그만, 이게 뭐야? 이 난여자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뭐지?
1: 해봐, 다 세워라. 거기 서라, 거기 서.

대체 뭘 나눠주고 있었던 거지? 어디로 도망을 간 거야? 이러한 쥐새끼 같은 것들. 들어가서 당장 조사를 해봐야겠구만.

0: 장로님, 아이고, 큰일 나시오.
1: 아,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어서 말을 해보시라요.
0: 아가씨, 제 너머에서 신문을 전달하다가 그만 외놈에게 걸렸답니다.
1: 아, 뭐요? 아, 기거이 사실입니까?
0: 예.
1: 아, 그럼 그 사람들 웃게 됐답니까?
0: 다행히도 붙들리지는 않았답니다. 기거이 천만다행 아니니까.
1: 그래도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조심들 하시라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지 않습니까? 각별히 조심들 하시라요. 이거 큰일이구만은 큰일이야. 주여.

0: 견조, 내가 오늘 해주러 가다가 뭘 목격한 줄 아나?
1: 아이, 뭘 목격하셨습니까?
0: 안 여자가 신문 같은 종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다.
1: 신문 같은 종이요?
0: 그 자들을 놓쳐서 그것이 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몰래 슬그머니 주는 것을 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뭔가 불순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겐조, 그것이 뭔지 알고 있나?
1: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0: 꼭 알아내들어. 핫!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저들의 동태를 잘 감시해야 한다.
1: 제가 지금 당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부인, 조심하라구요. 아마 일본 놈들이래 뭔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기라요.
1: 어차피 각오한 일인데 다녀오겠습니다.
0: 조심하라구요, 부인.
2: 한편 일본 순사 겐조는 사복을 입고 장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3: 그래, 이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아, 가만. 저 여자는 유계준의 처가니까 잠을 보러 온 것은 아닌데 무슨 일이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는 하루에 한 사람 캠페인. 매일 전 세계에서 평균 15만 5천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요. 하루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바로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 운동으로 초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당신의 남은 때가 언제나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32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4: 제32장 제12년 12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사륙당한 자 중에 누였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사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2: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달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이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선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젓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4: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에서 3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15절 18절, 15절 18절까지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던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로 18절 한 번 더 보면 이런 내용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롯 유다의 그 최후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얼핏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그 은을 피값이 있기 때문에 성전 곳간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그 밭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서는 유다가 스스로 산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은 성전고에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의 법은 그 돈이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떤 공공의 복리를 위해 꼭 써달라고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기는 했지만 그 돈은 역시 유다의 돈이기에 유다가 산 것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또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유다의 처참한 최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우선 스스로 목을 끊기 위해 십중팔구 그의 허리띠로 목을 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가 매어 달려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그만 그것이 뚝 끊어진 거죠. 아니면 풀어졌거나,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바위 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 잘못됐다, 기록한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끔찍한 죽음으로 유다가 최후를 맞이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당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복음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림으로 1장을 접을까 해요. 마태는 부활로서, 마가는 승천으로서, 누가는 성령의 약속으로서, 그리고 요한은 재림의 약속으로서 각각의 복음서를 종결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네 가지 기록을 모두 모으며 그리고 그것들 각각을 다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사도행전으로 흘러들어오고 또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교례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1절에서 13절까지 성령의 강림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14절에서 47절까지로서 교회가 생긴 이래 최초의 설교인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이미 이름에라는 말은 성취됨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오순절날이 성취되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오순절은 초실절의 끝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기에 또한 오순절도 그 어떤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성취된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성취입니다. 즉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오순절날이 성취되어 갈 때 혹은 이미 이름에란 본래 주어졌던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을 말하는데, 오순절에는 여호와께 소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부리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성령의 강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시작이 된 거죠. 환원하면 베들레헴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한다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시작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에 그 일을 시작하셔서 바로 그날에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란 시간적 의미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 오순절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성령께서는 강림하실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두 가지

가지 방편으로 알게 하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보통 지식을 얻는데 두 기관을 사용하죠. 그 곧 눈과 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고 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죠. 바로 성령께서 이 두 경로를 사용하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그것은 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것은 실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죠. 그것은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 사이에서 나는 그런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급하고 강한 큰 바람과 같은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소리는 매우 크고 또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서 잠시나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지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또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이게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 실제 불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불이 아니라 다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가 저희에게 보여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또한 눈으로 그 갈라진 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봄으로써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처음 강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징조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불세례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란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불세례인 거죠. 만일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세례 곧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불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4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에 대해 뭐 좀 약간의 그 거부감을 가지고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요? 물론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냄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은 즉시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성령의 다른 여러 사역이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저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그리고 다시 4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분을 근심케 하여 떠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신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 따로 받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인치심이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성령의 인침이요 구속의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넷째로는 저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예언되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훗날에 예수에 의해서 반복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이 곧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시작인 거죠. 이날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마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이 네 가지 사역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충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충만함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방언이다 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각기 자기 지역에서 실제 생활에 익숙했던 그런 나라 말들이 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뭐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말들이 다 달랐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지역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 각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요. 그냥 말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서 지내야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다시금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은 다시 되풀이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다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마지막 인사, 또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축복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입맞추는 것이 그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로 목례를 한다거나 악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입맞추는 것이 그들의 인사 문화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가룟 유다가 미리 언지를 주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춘 것도 그게 갑자기 이상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하는 그게 문화고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입맞추는 인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뭐 이런 말씀에도 보시면은 거룩하게 입맞추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악수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또는 뭐 인사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면서 지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수를 하시든지 목례를 하시든지 뭐 허그를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고 주 안의 형제자매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교제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번에는 사도바울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랑했다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미뤄볼 때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썼느냐? 마게도냐에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다섯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사도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미 여러 번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3장 1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즐겁게 살라는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러한 뜻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쁘게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가 뭔가 하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즐겁게 살 수 없는 상황도 있죠. 힘든 일도 만나고 참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괴로운 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주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주 안에서 상황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모든 상황 풀어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사업이 안 돼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 상황이 안 좋아도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며. 예,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하반절을 여러분 보세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사람이 뭐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라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미성숙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없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늘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우리 주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이가 틀어져 있는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먼저 풀 거 다 풀고 화해할 거 다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좀 성숙해지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한 건물 안에서 한 프로퍼티 안에서 그렇게 따로 노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들처럼 유치하게 맨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제발 성숙한 교회가 좀 되어라.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정말 감사한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자, 여기 보면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위로가 넘쳤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이고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무엇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요? 이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큰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92절 보겠습니다. 119편 9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분이 큰 환난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아마 멸망했을 것이다. 자기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막 여러분들의 아픔, 괴로움, 고통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 참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내용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 중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범위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은 교회 연합 운동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초교파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이제 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10절이고 그 다음에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2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순두개라는 사람과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 그러지 말고 화목해라. 한 마음 품으라. 같은 마음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오른발 교회가 되었느냐?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발부터 닦아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 발부터 닦아줘야 된다 그러고 그 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오른발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오른발 먼저 닦아주면 어떻고 왼발 먼저 닦아주면 어떻겠어요? 이건 전혀 싸울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단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교단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Church of Christ 그런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파가 뭔가 하면 유악기파와 무악기파예요. 한 그룹은 예배 중에는 악기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기를 써도 괜찮다 하는 주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무악기파, 유악기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래도 되고 잘해도 돼요. 뭐 예배 시간에 악기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11절 거기 보시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안하라 하는 이 말은 평안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최대한 싸우지 말고 원수 맺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누구를 미워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마음의 평안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평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뭐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어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미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그 평강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도 평강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그 평강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잘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끝부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원래 의미는 이게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판 외에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또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섯 가지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섯 가지가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우리 교회는 축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 말씀 목사님들 축도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축도 이 말씀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분들만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 기도거든요. 축복 기도. 그런데 꼭 이 말씀으로만 축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좋은 말씀이고 정말 귀한 말씀이면 틀림이 없는데 꼭 이 말씀으로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해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하일랜드 파크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독립 침례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 좌석수만 하더라도 6,500석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 폐회 기도는 항상 누가 하셨는가 하면 부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연세가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70대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50대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제 폐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연세 많은 부목사님이 원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은사가 담임 목사 은사가 아니라 부목사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앉히고 자기는 원로 목사가 되지 않고 부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 부목사님이었어요. 리 로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설교자가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거예요. 그 부목사님 이름은 J.R. 폴커너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은사가 와,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을 때요. 제 머리카락이 진짜 삐쭉 솟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온 몸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은사는 찬양과 부목사님의 은사예요. 근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자기가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와 한평생 함께해온 그 부목사님에 대한 어떤 우대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은사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 5, 6년 하시다가 자기는 다시 부목사가 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자기 자리에 앉혀줬어요. 근데 이 연세 많은 부목사님이 폐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항상 폐기도 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폐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폐기도를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기가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 이 번역에는 너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뭐 너든지 당신든지 다 그냥 유니까 영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이게 참 의미가 마음에 와닿고 좋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제 축도 겸 폐기도 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폐기도 또는 뭐 축도를 하지 않지요. 그냥 일반 기도 형식으로 폐기도 또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틀린 걸까요? 우리 교회처럼 하면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틀린 거 아니에요. 물론 축도 형식으로 해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축복해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제가 축도 형식으로 이런 말씀을 멋진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안 하고 그냥 평범한 기도 형식으로 폐회를 하느냐? 그 이유는 축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를 오해하시는가 하면 아 목사님은 특별한 축복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평범한 투로 평상시처럼 똑같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겸손한 목사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좀 권위를 세우기 원한다면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목사라고 해서 뭐 제사장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특별한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범한 투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험 들 분 계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순서가 누구부터 나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부 하나님부터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있을지어다. 여기 그렇게 기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말은 성령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냐? 교제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기원이 뭔가 하면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원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TVN 한국어 방송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범사에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쁜 일이 생기거나 행복을 느끼거나 칭찬을 듣거나 명성이 올라갈 때 범사에 스스로 잘나서 그렇거니 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싶어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 따라 모양과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멸하세요. 이래서 이 성전을 멸하신다니까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좀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다시 무슨 계시를 주세요? 70일에. 70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의미예요. 70일에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 뭘 가득했어요? 예, 멸망에 가장 것이 성전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거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성전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채워지면? 멸망에 가장한 건 우상이 채워지면.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안 찾아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수많은 사람이 올라오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성전문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죠? 제사하러 오죠? 이곳이 뭔데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은 도둑님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안식을 처소로 만들겠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들었다. 너희가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다고 말씀해요. 양을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데 얼마나 큰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개의 목을 끊는 것 똑같이 한단 말이죠. 성전 이전하고 성전의 제사로 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림으로 자기 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온 거죠? 탐심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 와서 제사 잘 드려놓고는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는 또다시 도둑질하러 가려고 한 거죠. 야, 안식일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될 텐데, 빨리 수익을 잡아야 될 텐데 안식일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 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 뭐가 가득하고 성전에 왔어요? 탐심이 가득한 채로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미 뭐가 채워진 겁니까? 우상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런 내용이 가득한데요. 한 곳만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8장을 봅시다. 다니엘 바로 앞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1차 때는 성전은 파괴 안 돼요. 그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가고 이 에스겔도 소년 때 잡혀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도 계시를 받았고 에스겔도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끌려가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바벨론 포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때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들으러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더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러 에스겔을 잡아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았더니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가 좀 더 보죠. 5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해요. 그럼 이미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이 이미 구약의 성전에 뭐가 가득한 걸 봤어요? 우상이 가득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죠.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여호와 영광이 임재해야 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다니까 여호와께서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너희가 그 하는 행위와 나를 떠나게 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들 대표들이요. 70명이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시니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장일을 보리라. 하니까 막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할 걸 전부 우상 숭배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다니엘 선지를 통하여 70명 안에 돌아오는데 돌아온다는 그 뜻을 알고 회개 기도했더니 또 70일이 된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비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요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엄중해서 한 일주일을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엄중 앞에 다니엘은 완전히 쓰러져요. 왜? 뭘 봤어요? 바벨론 포로서 돌아가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결국 71회 때에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다니엘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쓰러진 거예요. 그 71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성전 안에 멸망의 가장 큰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오늘 이게 제 적용하고 하는 드릴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본문 보시다 22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세요?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면 징조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너는 그게 끝인 줄 알아라. 잃는 자는 깨달을 진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서 생활을 해요. 지붕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모욕도 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 밑에 집안에 물건이 있다고 가지러 뭐가 보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군대 쳐들어오잖아요. 그 깃발을 보면 도망가라 말이에요. 지붕에 있으면 지붕 아래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한다고 겉옷을 벗어놓고 저쪽 벗어놓고 이쪽까지 일을 해왔잖아요. 김을 메기 위해서. 저걸 보면 어떡해요? 겉옷까지로 가지 말라요. 왜? 가다가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19절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 왜? 아이 뵈고 젖먹인 자 피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철이에요. 비가 오면 지척거리니까 피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 마지막 날에 겨울이 안 되도록 또는 안식일은 또 도망 못 가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노동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보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정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을 본 게 없어요. 여러분 110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게 그 당시를 목격한 요세푸스의 유대 전사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이 유대 멸망이 얼마나 엄청나게 기록된지 수십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눈앞에 보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110만이 죽었어요. 이러면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가 되어서 107만입니다. 107만 명. 마산, 창원, 진해가 107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창원시가, 창원시 안에, 이만큼 넓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창원 요 시가지, 눈에 보이는 요 시가지 안에 11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창원 시민이 다 죽었어요. 그 좁은 지역에서.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장시 이후로 이런 환란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AD 70년에 멸망이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볼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군인들은 마사다 요새로 도망갔어요.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마사다 요새도 무너질 때에 그들은 다 자결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안 죽기 당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의미 없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이 종말의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표적이라고 사도행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종말이에요. 종말의 종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평행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 그 인자에 임할 때가 언제 되느냐 인자가 임할 때 언제냐 주고 하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봐도 좋아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이니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안에 저쪽까지 비치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라리라.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정하고 재림 날짜를 정하면 맞이 못해요. 왜요? 번제가 번쩍인 같이 오니까. 날짜 계산하면 안 된다만. 날짜 계산 다 틀렸어요. 그러나 평소에 주님 사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배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을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고 장가에 바빴어요. 심판 기억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왔더니 천사를 오히려 가늠하려고 했어요. 롯의 식구를 끌어내갔죠. 롯에서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환란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왜 와요? 지금 천사가 우리의 손을 끌고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 일 아니죠? 고난이 울 일 아니죠? 천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붙들어붙어 살 사람들이거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보세요. 이것은 중첩적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 땅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세워질까요? 우상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멸망의 가장 우상이 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게 탐심이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뭐가 가득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한 자가 성도거든요. 성도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또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로 모였잖아요. 건물 안에 모인 게 아니에요. 들판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보이면 도망가야 돼요. 우상이 보이면. 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늘 푸른 교회에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 안 가요? 이정원 목사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도망 안 가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정원 목사 안에 탐심이 있다는 말을 해주니까 참 감사해요. 그 말 안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면 그 사람 가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탐심 있다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없어요. 도망갈 용기가. 어떤 분은 도망갔잖아요. 이장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 잘해보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고 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나간다고 갔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잘 가셨습니다. 당신의 반에 혹 먼지라도 묻었다면 그거 다 털어버리세요. 늘 푸른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장호 목사 말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정말 용기 있게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저 탐심 있어요. 저 돈 좋아해요. 세상 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망 안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나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탐심 있어도 안 가고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30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30년을 해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30년 했는 거 그게 몽땅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들통났는데 근데 앞으로 내가 30년 목사님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푸른 교회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장 목사 아니에요. 저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도 가장한 것이 들어있고 이 늘 푸른 교회 모임 우리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탐심이 들어있고 우상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로 도망가야 돼요. 교회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상한 설교 들었다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고 믿을게 천국 가리라 꿈도 꾸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래.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로 모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늘 푸른 교회 모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저 말도 듣지 말고 교회 모이는 이것도 믿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제 안에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욕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뭘 해도 그거 흔일이에요. 주님 오시면 끝나네.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9.11 테러 일어났을 때에 그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번영시한다고 말하면 그곳에서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망가십시오. 예수를 십자가 얘기를 하면 도망가십시오. 런 빨리 도망가십시오. 9.11 테러 때 그 상도의 빌딩 무너질 때 사람들 얼마나 빨리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이름도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뭔가 잘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뭘 잘해보자.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흩어져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상 목사 설교가 진짜 맞는가? 말씀이 그러나 이러면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맞다면, 방향성이 맞다면, 그래, 내가 이상 목사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넓은 교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교회 지향하는 바 예수의 십자가, 미련 오직 십자가로 바라보자. 그럼 십자가 바라보러 오란 말이에요. 이사오고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이사오고 싶은데, 이사오고 싶은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사람 사는 당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도망갔습니까? 요셉은 어디서 도망갔어요? 이성의 유혹에서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이성의 유혹에서 도망갔어요. 도망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다면 도망가세요. 또 술을 즐기시는 분들 술에서 도망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제대로 못 봤어요. 잠언서 보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술을 마시면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은 붉고 목으로 잘 넘어가는데 그 술에 취하게 되면 남이 나를 때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술이라는 알코올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도망치셔야 돼요. 자리에도 가지 마세요. 치워야 돼요. 그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성에서 도망가야 되고요. 이성에서 또 온갖 세상의 쾌락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우리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 안에 탐심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신 예수 십자가만 붙으세요. 그 후에 달리 길이 없어요. 십자가 붙으세요.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다 유혹이 와요. 미련하고 어리신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유혹을 이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안 드러내는 그게 유혹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 죽는 그것이 유혹을 이긴 길이란 말이에요. 무력하게 무력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이루는 거예요. 유혹들을 막 손을 휘둘러서 막 마귀로 물리치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세워진 곳에서 도망가야 돼요.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상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실제로 멸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주께서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에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 성전을 진짜로 멸하신다니까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에서 우리의 몸을 실제로 죽입니다. 안타까워하시지 마세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두려워하겠지만 성도라면 늙어짐이 기쁨이에요. 늙어짐이 감사해요.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가정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잘 살아요. 그러함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대 성전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 따라 모양과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멸하세요. 이래서 이 성전을 멸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멸했어요. 헤롯 성전 멸해버렸어요. 도리에 도나 다 멸해졌어요. 그럼 오늘날 성의만 성도가 성전이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멸하신다니까요. 그 멸해짐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내 안에 이 우상, 이 멸망의 가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나를 멸하시군요. 나를 부수시군요. 나를 깨시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도망가겠습니다. 어린애 안고 뛰가듯이 도망가야 돼요. 보세요. 어린아이 있는 사람 힘든다 그랬잖아요. 혼자 뛰면 빨리 갈 건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안고 뛰는 건 늦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세의 종말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탐심이, 멸망의 가정이 내 안에 섰는데요. 뭘 남보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남보고 할 틈 없어요. 내 안에 탐심을 보세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들뽀보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요. 18장 1절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뭐가 서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아예 이 세상 자체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득해요. 맞지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자체는 바벨론이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가득 서 있어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비전을 말하고 뭐 희망을 말하면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인간의 탐심이 들어있다면 이게 멸망에 가장한 곳이잖아요. 세상은 원래 멸망에 가장한 것이 가득해요. 귀신의 처소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교회 성장을 사랑하고 자기 목회 성공을 사랑하고 또는 온갖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치여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멸망에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탐욕의 우상들이 세워진 그곳이라면 도망치십시오. 내 백성들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어디로 가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회사 안에, 우리가 다닌다는 교회 안에 얼마나 멸망에 가장한 것이 가득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여 그곳에서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자신 안에 세워진 우상의 그 가장한 것들을 보면서 주여 그러므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내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하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 청취자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 ITL 카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 땅에서 이처럼 귀한 전도 카드를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조건 씨를 뿌리렵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면서 열심히 뿌리려고요.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서 제법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우체통에 넣으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득 찬 자동차에다 꽂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도착한 카드가 다 없어져서 또 보내달라는 편지를 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제 BBN 한국어 방송을 애청하시면서 함께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기도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요. 아직도 이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5시 57분에 들려지는 찬양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것은 저희 BBN 방송의 주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2년 10월 2일 오후 5시에 첫 방송을 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사역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인 고백이 모든 은어 방송에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 57분에 방송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티파니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자살은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인 듯 보이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일 이후 자기 파괴의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는 그 무언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답니다.

0: 제발요 엄마. 엄마도 아빠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1: 티파니, 네 아빠가 권총 자살한 것은 다 내 잘못이야.
0: 제발 절 떠나지 마세요. 제발요. 전 이미 아빠를 잃었잖아요.
1: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살아있기가 힘들어.
0: 저도 엄마 없이 못 살아요.
1: 그럼 우리 같이 가면 되잖아. 그냥 입구에 누워있으면 돼. 그럼 우리 함께 영원한 잠이 들게 될 거야.
0: 전 무서워요.
1: 티파니, 조금도 아프진 않을 거야.
0: 알았어요.
1: 정말이니?
0: 네.
1: 아니야, 티파니. 그렇게는 못하겠어. 네가 먼저 죽으면 난 미쳐버릴지 몰라. 너 엄마한테 약속해. 만약 엄마가 너를 떠나면 날 용서하겠다고 말이야. 알겠지? 어서 약속해, 티파니.
0: 약속할게요.
2: 티파니, 일어나렴.
0: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마고 아줌마? 우리 엄마는요?
3: 슬픈 소식이 있어, 얘야. 얘야, 네 엄마가 자살했단다.
4: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겨우 14살이었는데 부모를 모두 자살로 잃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이 비극을 극복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티파니 앰버스 홀로백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샌 안토니오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근무하셨고, 아버지와 삼촌 두 분은 쌍둥이 자매와 결혼하셨죠. 우리 두 가정 중에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매일 술을 드셨지만 한 번도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답니다. 부모님은 제게 요리, 집 청소,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시긴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이었죠.
6: 여보, 나고 다른 기지로 전근 가게 되었었어.
1: 안 돼요. 난 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6: 아, 집이야 팔고 다른 집을 구하면 되지.
1: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건축했잖아요, 닐.
6: 아니면 내가 베트남에 자원하면 돼.
1: 베트남이요?
6: 아, 겨우 1년 있을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당신과 티파니는 여기서 지내면 돼.
5: 제가 13살 때 아버진 베트남으로 떠나셨고, 전 아버지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관한 내용을 적은 편지들을 제게 보내주셨죠.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어머니와 디이모는 주말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다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죠. 전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어머니를 해치는 거라 생각하며 위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것이었죠. 전 화가 나서 아래층으로 몰래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따졌습니다.
7: 어젯밤에 엄마 방에 있던 그 남자 누구였어요?
1: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이야, 티파니.
7: 어떻게 아빠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군요.
1: 아니, 난 네 아빠를 사랑해. 하지만은 우리 결혼엔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어. 너도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될 거야.
7: 아빠가 저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하시는데 엄마가 아빠 속여왔다니.
5: 아버지는 1971년 10월에 귀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걸 환영하기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죠.
6: 이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좋구나.
8: 저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6: 나도 너랑 네 엄마가 보고 싶었어. 네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인걸, 티파니?
8: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6: 그리고 샴페인도 너무 많이 마셨어.
8: 제 친구들은요, 제가 가장 멋진 엄마를 뒀대요. 엄마가 파티를 위해 술을 사주셨거든요.
6: 아, 이제 내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런 일도 다 끝이다.
5: 저는 언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사촌 집에 있었는데 이모가 전화 한 통을 받으셨고 너무도 괴롭고 미칠 듯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전 아마도 어머니가 빌 아저씨에 대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셔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셨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마룻바닥을 초조하게 서성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저는 계속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죠. 제 삶은 절망 속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0: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고 있어. 네 아빠가 자살한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말은 사실이야. 난 엄마한테 진짜 화가 나.
1: 너희 엄마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계셔, 티파니. 엄마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
0: 엄마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고 계셔. 그리고 나보고 시골에 있는 그 남자 집에 가서 같이 살아야 한다.

0: 안 돼.
1: 어머니는 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4개월 후 결국 어머니는 그 사람과 이혼했죠. 어머니 눈동자에서는 고통이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살 이후 어머니의 미소를 결코 다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수양 부모라고 칭하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죠.
2: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3: 아줌마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네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
2: 제 곁에 남으실 만큼 충분히 사랑하진 않으셨어요.
3: 네 엄마는 단지 자기 자신을 더 미워했던 거야. 네 엄마가 일부러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네 엄마는 12페이지가량의 편지를 남겨뒀단다, 티파니. 너를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적은 편지란다. 네 엄만 너 정말 많이 사랑했어.
1: 저의 양부모가 되어주신 부부는 저희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7살 때부터 알아왔죠.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5살 때 우울에 빠져 마약을 하자 절 당신들 집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일까요?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없앨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 저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벤슨 선생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4: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과의 분리됨에서 구속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줄곧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 제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무가치함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부도덕하고 마약에 찌든 삶이요. 그리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졸업 후 여름엔 코퍼스 크리스트에 사시는 이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18살이 되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법원에 갔죠.
2: 마고 아줌마.
3: 티파니, 법원에서의 일은 어떻게 됐니?
2: 제가 판사에게 그 돈을 신탁자금에 맡아두고 아줌마를 후견인으로 두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3: 그래, 기꺼이 그 일을 맡아줄 수 있지.
2: 아니요, 제 말은 전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제 대학 등록금도 다 지불됐고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매달 충분한 생활비도 나오게 되거든요.
3: 네 엄마가 생전에 모든 것을 다 잘 채비해 놓으셨구나.
2: 네, 엄마는 아줌마를 제 후견인으로 두실 정도로 지혜로우셨어요. 그런데 디 이모가 부동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모는 단 한 번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이모는 저를 원하신 게 아니고 단지 제 돈만 원하신 거였어요. 제가 이모와 함께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3: 그래,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니?
2: 제 요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유산 총액을 받게 됐죠. 저는 갑자기 많이 생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를 한 대 구입했고 제 소유의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렇게 하니 항상 파티를 했죠. 또 와인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얼마 후 마약 딜러에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0: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에게 알려준 또 다른 얘기는 뭐지?
2: 함께 마약 거래를 하던 가장 친한 친구를 당신이 총으로 처참하게 쐈다고 하던데?
0: 그래, 사실이야. 그래서 교도소에도 갔었어. 그리고 지금 가석방 중이야. 그런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2: 아니, 하지만 난 당신이 나한테 정직해줬으면 좋겠어.
0: 방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줬잖아.
2: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정직했어야지.
0: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2: 그리고 어떤 여자가 문 앞에 자기가 당신 아내라고 쓴 쪽지를 남겨두고 갔던데? 당신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다면서.
0: 그래,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어.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2: 그만해, 토니.
0: 경찰한테 전화해. 날 폭력으로 신고하라고. 그럼 내가 널 죽여버릴 거니까.
1: 제 사촌이 경찰에 신고해서 토니를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고소하지 않았죠. 절망과 우울함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제 생명을 끊기 위해 권총 파는 가게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갑자기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없앨 권리가 저한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없으셨듯이요.
2: 이모!
5: 왜 그러니, 티파니?
2: 제 남자친구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5: 그런 자식은 차버려야지.
2: 그랬어요. 하지만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모,
5: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나?
1: 저는 이모가 아기의 생명이나 저보다는 체면을 더 신경 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니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전 이사를 했지만 그는 출소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가 외근 중이어서 전화를 해달라는 음성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토니가 도착했죠.
0: 어째서 날 경찰에 신고한 거야?
2: 내가 안 했어. 내 사촌이 한 거야.
0: 알겠지만 이사 간다고 이득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널 찾아냈잖아, 안 그래?
2: 날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나나 아기 원치 않는다고 말했잖아.
0: 나도 너에게 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었어.
2: 내가 안 그랬다니까!
6: 여보세요?
7: 전 윌크스 경사입니다. 메시지 남겨주신 거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토니가 그곳에 있나요?
6: 네, 전 잘 지내요.
7: 정말 괜찮습니까?
6: 아니요, 다 잘 지내요. 그가 곧 올 거예요.
7: 저희가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0: 누구였어?
6: 그냥 마약을 사겠다는 사람이야.
0: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1: 도니는 차 열쇠를 갖고 차를 현관 문 앞 잔디밭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차에 타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저항했죠. 그리고 저를 그냥 두고 가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칼을 내밀었죠.
0: 안에 타. 한결났네. 곧 알게 될 거야. 이제 차를 몰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1: 저는 한 블럭 정도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정지 신호에 걸렸는데 거기서 토니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거칠게 한쪽으로 세웠죠. 그리고는 칼을 제 목에 겨누더니 저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경찰차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토니에겐 수갑이 치워주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3: 너 정말로 많이 무서웠겠구나.
2: 네, 말도 못했어요. 아직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3: 어디서 지낼 거니?
2: 아버지의 동생이신 베티 고모네에서 살 거예요.
3: 언제든 여기 와서 살아도 돼.
2: 토니는 아줌마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심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오래 안전하진 못해요. 그가 말했거든요. 우리 친척이 모두 텍사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다 알기 때문에 언제든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요.
3: 아휴, 그럼 앞으로 뭐 하면서 지낼 거니?
2: 미시건으로 갈 거예요. 거기로 이사가서 사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농장에서 살고 있는데 토닌 그 친구에 대해선 전혀 몰라요.
3: 그래, 몸 조심하고 잘 지내, 티파니. 그리고 아기도 잘 돌보고.
2: 네, 그럴게요, 마구 아줌마. 절 위해 애써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1: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와 내 아기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을까? 내 부모님도 그랬고 내 아기의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어. 나한텐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절망과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8: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과 죄책감을 갖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지워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세요.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물은 우리 생명의 필수인데요. 그 물을 통해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물, 하나님의 작품.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빅뱅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발의 결과이며, 그래서 이들이 따라야 할 법칙들 또한 그 동일한 대폭발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진화론자들은 물질들은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은 일부의 중요한 물질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외견상의 세심한 설계들이 어떻게 우연해서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혈액의 기반인 물이 우리 인체의 가장 깊은 세포들로 용해된 음식과 산소를 운반하여 세포들을 살리고 한편으로는 노폐물을 용해시켜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다른 장기들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이 또한 다른 아래와 같은 독특한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물질이 액체로부터 고체로 바뀔 때 이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고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얼음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고 더 가벼워집니다. 만약 이것이 더 무거워지면 얼음이 얼 때 밑으로 가라앉아 북극의 모든 호수가 신속하게 얼어붙어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이 독특한 특성들은 단지 생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수많은 다른 세부 사항들과 조화를 이루어 그냥 그렇게 발생해야만 했던 수백만의 소위 우연들 중의 몇몇에 불과합니다. 이 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우신 창조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손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아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찾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6: 나사렛 시민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곧 인구조사가 시작될 것이니 여러분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에 임해주십시오. 불편하시겠지만 다 참여해주시고 끝나면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먼 고향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 때문에 먼 여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일이지만 2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임신하고 있어서 먼 길을 가는 여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구원자,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벌써 집을 떠난 지 5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도착하려면 멀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7: 비박이 없어요. 다 찼어요.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5: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들이 꽉 차서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곳을 찾았지만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마구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옷으로 감싸고 말 구유에 눕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갔다. 그랬더니 그 한센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어느 포장마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요리가 하나 있었는데 쌀죽이었대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쌀죽이 골고루 부드럽게 부러질 때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저어서 조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죽맛이 변했네요. 식감이 이전같이 좋지가 않아요.

0: 요 그런 말을 듣고 매우 당황을 했답니다. 문제 그 죽은 신참 보조 요리사가 만든 것이어서 맛이 달라졌던 것이에요. 보조 요리사는 집에서 하던 대로 요리했고 요리법에 적힌 만큼 오랫동안 주워주지 않았어요. 참기름도 더 넣었고요.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보조요리사는 조리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지시에 반응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고 우리 방법대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시리아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나아만도 그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병을 낫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교만한 군인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종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하심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첫째는 욥기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회복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복을 얻게 된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모든 눌림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며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축복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 마음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언어로 사용된 것이 요즘은 정식으로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올라간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말은 왕따 돌림의 준말입니다. 심하게 우리가 따돌린다, 극심하게 따돌린다 그런 뜻이죠. 원래 이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집단의식이 강한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 대해서 반하는 생각을 갖든지 행동을 하게 되면 대놓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역하면 집단 따돌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컨셉이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인천에 있는 뭐 여학교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서 보편화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사회는 왕따의 계열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따 그러면 개인적 따돌림, 금따 그러면 금방 따돌림, 대따 그러면 대놓고 따돌림, 언따 그러면 언건히 따돌리는 것. 물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사람을 품고 포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척하고 내치는 배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 왕따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따라고 하는 단어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신이 분명하고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가 보편화된 공직사회에서 혼자만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왕따당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다 요령을 피우고 적당하게 하는데 본인만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왕따당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일과 후에 회식 자리가 많았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술잔을 돌리며 마시는 그런 자리이죠. 만약 그때 혼자서만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있으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왕따의 의미는 주어진 관행을 거부하는 자다, 혹은 영어로 표현하면 non-conformist. 이 non-conformist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영국의 국교도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은 오늘날은 현실의 순응을 거부하는 자를 non-conformist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토마스 에디슨도 왕따를 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많이 했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어릴 때 왕따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학교도 잘 가지 아니하고 늘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으며 놀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또는 학교를 가면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대인 특유의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아들이 가진 장래의 가능성을 잘 목격하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을 대변하는 위대한 감독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왕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왕따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행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헬라 문화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세상과 짝하여 동화되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게 not conformed.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non-conformist. 세상과 동화하지 말아라.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찬 삶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왕따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왕따를 왕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왕따 아닙니까? 왕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왕따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따가 아니라 거룩한 왕따입니다. 우리가 왕따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 때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순응하며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왕따로 불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 사실을 잘 점검하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왕따가 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 주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가 맡은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역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3장에서 계속 설명해온 새 언약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살리는 사역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살리는 사역, 8절에서는 영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9절에서는 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의의를 나누는 사역, 그리고 11절에서는 길이 있을 사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역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직분이 바울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크리스천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들은 옛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만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야말로 이단하여 반항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주도해왔던 모든 전통에 대한 반기를 들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환영받지 못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안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이런 왕따는 없습니다. 매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왕따시키기 위한 사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죽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고 왕따를 시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근본 이유를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프로모션하고, 만일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과 타협을 해야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박수도 보내주고 또 출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본인을 억셉트하든 배척하든 왕따를 시키든 어떤 불이익을 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새 은약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이 선택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셔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왕따로 살 용의가 있나요? 왕 같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혹시 배척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며 극복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왕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왕따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do not lose heart, 마음 약해지지 않는다, 어떤 건 영어 성경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반대자들의 공격과 배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It's not something that I earned.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but it's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은 자기 직분의 출발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시작하게 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시작했다. 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맡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직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켰던 악한 자이다.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인 나였는데 이와 같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긍휼을 입은 탓이다. Through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14절은 그것을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Mercy. 예컨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경우,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은혜는 반대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 우리 모두가 자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We're not deserving. 근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과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되었고 복음의 전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하건 자랑이 없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한 척 그렇게 하지만 실제 얼음이 닥치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 태무진이죠. 몽고 제국을 세우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어릴 때 개 한 마리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태무진도 개 한 마리 때문에 떨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죽고 싶도록 힘이 들 때는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게 되면 설사 내가 최악의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70대 한국분 한 분이 이민 구치소에 구감되어 있다가 자살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계속 있으면은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람은 풀어줘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I don't know.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왜 그렇게 기각시켰는지. 아마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Maybe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을 수도 있겠죠. Maybe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절망의 케이스에 있더라도 누군가가 곁에 가서 그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더라면 maybe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까지 삶에도 이런 면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로 붙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도와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왕따로 왕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변화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여줄 가시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왕따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 밝혀 보여주어야 될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특징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진 삶의 특징을 대비한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될 목록을 보시면은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Hidden things of shame. 이 킹리스 버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숨겨놓고 하는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뒤에서 합니다. 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숨은 곳에서 하지 앞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정한 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탁자 밑으로 주잖아요. 보지 못하게. 정치가들이 야합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물밑 작업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다 익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관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과 제 삶에는 이와 같은 관행이 전혀 없을까요? Maybe not.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예화 중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장난 삼아서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들 또 사바는 분들 25명을 선정을 해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딱 한 센텐스예요. 당신의 모든 것이 탄로났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5명 전원이 해외로 다 도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숨겨진 어두움의 일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왕따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숨겨진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우리 계열 한글에서는 괴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eception, deceitful things.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삶.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진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혼잡한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왜곡시킨다, 디스토트한다, 트위스트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보게 되면 TV 이벤젤리스트들 가운데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경우,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한 가지는 뭘까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정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By manifestation of the truth. 진리를 드러낸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manifest,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고 자신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왕따답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혹시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서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오늘 현대 크리스천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바르게 살다가 왕따를 당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면서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왕따시키면서도 우리 때문에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열매가 바로 돼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직장에 타협하며 살자, 세상에 그저 섞여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 잘못된 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거룩함의 의지를 갖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행을 뛰어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바르게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김성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수를 좀 보았더니 원래 한국 모재불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는 엠허스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런던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실은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유학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프리미엄을 다 포기하고 월 18만 원 받는 봉급장이로 시작했어요. 창고일도 하고 막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닦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뒷돈 접대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관행을 깨뜨리고 이중장부 쓰지 않고 정직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성공 못한다. 네가 무슨 동키호테냐. 이와 같이 이분을 왕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르게 정당하게 한 결과 12년 만에 업대 최고의 기업을 일구어내었고요. 1997년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4세대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세계 여성 지도자 총회에서 아시안을 대표해서 기조 연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크리스찬 청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주중에 일터에 나가서는 힘들다고 사회의 부패와 타협해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이면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아름다운 왕따, 거룩한 왕따, 진리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왕따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거룩한 왕따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왕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왕따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보란 듯이 바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아가려면 축복의 광선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광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남기는 것, 크리스찬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 밝은 삶,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광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신, 소위 말하는 마귀가 하는 아주 본격적인 일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시대의 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말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age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 이 세대의 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한 대상을 표현하는 명칭이에요. 즉 마귀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어둡게 한다, 눈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make it blinded,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make it dark,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눈물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우리 힘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도말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의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광선,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창조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대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 권세마저도 이기신 능력.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돌보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빛,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 당시 때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지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둡게 살지 않고 밝고 빛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으면 암세포가 떠나가고 우울증과 중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냥 가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계시의 빛을 나의 마음속에 비춰주십시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예배를 중단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힘들지만 기도를 스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이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의료인들, 즉 의사분이나 간호사님들, 아시지만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근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료인들과 그렇지 않는 의료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했더니 절망감에 의한 사망률, 이것을 death rate from despair, 절망 때문에 죽는 사망의 율이, 예를 들면 뭐 anxiety, 근심이나 depression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사망률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살 수가 있을까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혹시라도 어둠이 있다면, 우울증이 있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디프레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밝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내버려 두어라. 감정과 상상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것이 전혀 없단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느낄 수조차도 없게 되지.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의 첫사랑,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그 마음과 함께 작은 부분이라도 행동으로 직접 옮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시용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고요. 하시용 목사입니다. 저희 공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읽기라 그랬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보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아까 그 책 소개할 때 그 엔티 라이트의 에브리온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제목을 영어 제목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에브리온을 위한 것 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듣고 다음 거 들으셔도 되고 또 그냥 이것만 들어도 되고 또 다음 것만 들어도 되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반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거나 처음 있으세요? 주의자매 했고 거기도 했고요. 해봤고 처음 해봤고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설명 그 소개하겠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갖고 공부하셨잖아요. 막 근데 그거 없이 성경 하나 갖고 들고 있으면 제가 늘 예를 들기를 무인도에 갔을 때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 교재가 없으면 쩔쩔맬 거 아니에요. 비고 자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이 방법론을 배우고 나면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이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라도 그래요. 이거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퍼스널리 하는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를 이거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내가 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제게 이메일을 하면 제가 한 4주 정도 여러분과 왜냐면 여기서 방법론을 배웠는데 프랙티스 하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메일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한 4주 정도 같이 이메일로 이렇게 그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또 기독교인이라면 2시간은 내야 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저도 개그 콘서트 좋아하는데 1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또 그 개그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두 개를 보는데 제가 2시간 훨씬 넘게 걸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시간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성경을 말하면 이제 이렇게 계시예요. 우리 기독교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겠죠. 드러내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는 뭔가 하면 한 번 있는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 계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세 가지 계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방법론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한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권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영감으로 만들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감동의 말이 이제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결을 넣어 만드셨다. 어제 그 우리 오히려 특강할 때 숨결을 불어넣으시니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푸니스토스에 가서 스피릿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결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 전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결로 만들었다면 그 안에 숨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어서 오세요. 숨결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 메시지를 이쪽으로 오세요.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읽히냐면 그 카톡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읽히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카톡인데 분명히 읽을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읽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읽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캐치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리빙하고 아주 워킹한다고 얘기하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경이 살아있구나.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성경 읽다가 일생에 세 번은 이 성경 글자가 나한테 튀어나오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맨날 하면 뭐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맨날 설교 준비하지만 일생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이 성경이 튀어나와서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좀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정경이에요. 교회 분쟁이 났을 때 그래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잣대란 뜻이거든요. 캐논이란 말이고 카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이런 이렇게 짓는 그 갈대로 이렇게 재는 룰러였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있다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성경이 다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잣대면 모든 사람에게 딱 되면 좋은데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중에서 해석만 띄어서 이제 이 세션의 두 번째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 공부하면 성장해요.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complete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 저 위에는 형용사가 쓰였어요. 여기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상태잖아요. 또 온전케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성경 공부, 성경을 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뭐 전도사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도자, 조장들 다 있잖아요. 사역하려면 성경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비블리컬 리터러시 그래가지고 성경에 눈을 뜬 사람,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일꾼으로 힘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옳게 분별하여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옳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확신이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을 때 아나크니로라고 하는 말도요. 퀘스천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질문하면 욕먹었어요. 그냥 믿으라 그랬어요. 질문하지 말고. 그런 거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 든다 그러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질문을 다 받아서 그 질문을 같이 브링업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확신하다 할 때도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운 다음에 확신한 일에 이제 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계시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엔 이제 각자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영적이고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한 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은 별로 안 맞는데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거 집사님 생각인데 와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 꿈을 꿨다. 개꿈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객관적이잖아요. 그래도 이 내 생각이나 영적인 것보다 분별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 공부를 방법론을 배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경은 첫째로 생명에 이르는 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 생명이죠. 두 번째는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이 옳고 어떤 길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 혼자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규범이라든가 잣대라든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귀납적 성경연구죠.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연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귀납법적 성경연구의 반대말은 연역적이에요. 연역적. 연역적은 제너럴 프린시플, 결론을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결론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연역적인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증명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귀납적 성경연구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고 이 성경 공부를 얘기하면 성경 본문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그냥 예레미야에 가면 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가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기도에 대한 주제별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건 전부 연역적인 방법들입니다. 연역적인 방법들은 확실한 어떤 초보자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를 딱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해 나가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막 찾아보는 거 있죠. 한 구절 찾아보고 두 구절 찾아보고 성경 찾다가 정신 다 나가잖아요. 다 연역적 성경 공부입니다. 그거는 성경 교재를 만든 사람이 기도란 무엇인가? 그 필요한 거 이렇게 쭉 놨겠죠. 이런 것들 연역적이에요.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대화인 본문들을 막 껴놓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귀납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그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면 주기도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주기도문 본문 속에서 기도가 뭔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니까 발견의 논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제별 성역 공부고 독자 중심일 수 있겠죠. 주제 중심이고요. 조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는 본문 중심이고 그런 면에서 좀 객관적이다. 뭐 어떤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요. 연역적은요. 주제가 가만히 있고 본문이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찾다가 창세기 찾다가 막 움직이 다니잖아요. 내가 만든 주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그렇죠. 근데 귀납적으로 가면 본문은 가만히 있고 거기에 주제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본문 속에서 주제가 도출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귀납법적 성경연구 코스타에서 강의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은 12번째 왔는데 9번인가 제가 뭐 맨날 이거 했어요. 제가 와서. 예. 바꾸기도 힘들어요. 똑같은 방법론을 바꿔서 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데 저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 방법론을 제가 취득을 했으니까 81년도였어요. 안 태어나신 분도 있겠죠. 네, 그때 제가 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 나오면서 굉장히 유익하다. 목회하는데도 유익하고 성경인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성경 공부 노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쉽지 않잖아요. 노동하는 게. 그러니까 듣는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설교 하나 듣지.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성경 구절을 공부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그래도 가장 좋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면 체계적으로 본문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캠퍼스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하는데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다 공부했어요. 차근차근. 요한복음 21장을 1년 넘게 공부했어요. 쉽지가 않죠. 예, 갈라디아서 공부했고요. 또 스바냐서 공부했고, 우리 청년들이 스바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설교도 듣기 어려워요. 아모스 설교 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모스 설교를 다, 우리가 그 기나주 선생님을 다 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인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허덕허덕하지만, 이런 체계적으로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근데 말씀이 내면화됩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요. 예. 드라마를 2시간 봐도 그 말투를 담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2시간씩 안 하는데 내면화 안 되겠어요.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채워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몸속에 쭉 채워놓는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게. 그래서 혈관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죠. 걸.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됐으면 또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주관적이라 그랬잖아요. 또 객관적인 접근이니까 아무래도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고 이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질문을 만들거나 같이 만들면 그룹 성경 공부에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가 필요한데 성경이 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성경 없이 할 수 없고요. 제가 원하는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길 원해요. 다양한 번역본. 개역 개정 괜찮습니다. 메시지는 좋지가 않아요. 잠깐 물어보세요. 메시지로 귀납적 성경 연구하면 메시지는 굉장히 의역됐어요. 요즘 좋은 성경인데 그건 참고거든요. 개역 개정이 괜찮습니다. 예언서 같은 거 할 땐 표준 세번역이 좋아요. 이 개역 개정을 하다 보면 한국말 독해하다가 시간 다 버려요. 세번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번역본을 갖고 있고 관주 성경이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들어본 적 있어요? 관주 성경?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도구인데 요즘은 필기도구 안 사용해요. 그래도 이제 아까 김효건 목사님이 그 종이 성경을 얘기했는데 저도 근데 종이 성경 안 사용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다 마크하죠. 거기다 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심과 커다란 기대가 중요해요. 진짜 결심이 중요해요. 예. 결심을 안 하면 이건 다 그냥 이렇게 지퍼하다 여러분 지퍼 잡으면 풀어지는 거 있죠. 꼭 그 꼴라요, 이거는. 근데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기대. 어떤 기대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사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책방에 가면 있어요. 좋은 주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죠. 이게 관주 성경인데 이건 옛날 관주 성경이에요. 이 뭐 한문이 막 나오죠. 제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이 제일 오래된 건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잘난 척하고 이걸 샀어요. 이걸 갖고 가면 소그룹에 갔다가 아 이게 한문을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얼른 이제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 관주가 뭐냐면 여기 오면 이응 있고 저 위에 이응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여기 이가 있잖아요. 저 위에 이가 있죠. 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음이가라면 이를 찾아보면 저렇게 쓴 거 누가 읽겠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이에요, 저거. 25장 35장 4절을 찾아보면 거기에 요것에 연관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따 이제 해석할 때 제가 자세히 가르쳐 줄 건데 그래서 꼭 성경을 읽는데 관주 성경이 필요해요. 이거 말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훨씬 쉽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아 저게 요가 뭔가 그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저것도 성경 학자가 한 건데 그래도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많이 했는데 평생을 저걸 했어요. 저 사람 지금 태어났으면 그 이만한 성경 그 사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태어났으면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정말 더 만들었어요.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성경을 다 해가지고 연결된 거 찾아놓고 히라버 찾아놓고 헬라어 찾아놔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도 하는데 이분이 해놓은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기억이 있으면 거기서 기억을 찾아가면 돼요. 아유 쫙 있네.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 왕상. 왕상도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 열왕기상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까지 쓰자. 그럼 너무 길잖아요? 이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걸 찾아보면 여기랑 맞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주 성경이 하나 있으면 꼭 좋아요. 예. 비싸지도 않아요. 예.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관주 성경이에요. 여기다 관주가 있어야 돼, 관주. 관주가 있어야 되고요. 영어로는요, 완전히 인덕티브 스터디 바이블,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는 이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거를 제가 추천하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걸 사면 옆에 관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사겠죠? 예. 자, 이제 우리 귀납부적 성형연구는요,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뭘 아냐면, 아, 귀납부적 성형연구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알고 가시면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좀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좋겠어요. 요 정도까지가 제가 강의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세팅 속에 이제 프랙티스 하면 너무 좋겠죠.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프로세스를 갖고 가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찰 부분이 있고 해석 부분이 있고 적용 부분이 있어요. 줄여서 우리가 관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납부적 성형과 뭔지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얘기하면 반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 관찰은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머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뭘 보는가, 그 다음에 그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 귀납부적 성형연구를 하는 분들에게는 관찰에다가 6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찰만 잘하면 해석과 적용은 아주 쉬워요. 잘 쉽고요. 관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귀납부적 성형연구가 익숙해지면 해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재밌어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나오겠지만 질문을 던지고 답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만 이 성형 공부를 정말 잘한 사람은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적용에 갑니다. 그래서 귀납부적 성형연구의 목적은 관찰에서 적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그 위험은 뭐냐면 해석에서 시간을 걸면서 탁상 공론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서로 해석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악유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피해야 할 부분이고 귀납부적 성형연구는 적용이 꽃이다. 분명히 관찰로 시작하지만 적용으로 가는 것이 귀납부적 성형연구의 어떤 목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독수리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어요. 샅샅이 살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의 뛰어난 청명한 머리로 성경을 막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서 빛이 되는 삶,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은요, 아주 carefully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지막 판단까지 가야 되니까 관찰을 잘해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그 탐정이 누구죠? 셜록 홈즈가 보면 그 사람은 관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아, 자매는 지금 어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관찰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전 못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와서 딱 보면서 관찰을 잘하면서 아, 이건 이런 본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요, 관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관해적의 60%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잘하면. 예, 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관찰은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갑니다. 너무 세세한 것 때문에 관찰하지 말고 쭉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 줌인 하는 것이 관찰의 특징입니다. GPS를 저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GPS에 의존하는데 GPS를 키고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일 먼저 본 다음에 리뷰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딘가 가고 아 여기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키면은 훨씬 더 쉽게 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멀리서 본 다음에 서서히 내가 공부하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심해서 반복해서 읽어요. 우리가 귀납법적 성형연구에서 어떤 분들은 한 20번도 읽은 분이 있어요. 같은 부분 20분 읽어요. 읽어야 돼요. 하다 보면 2시간 동안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발견하겠죠.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갖고 있는 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설교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건 이 말씀이구나라고 바꿀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읽으면서 두 가지예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고 많이 읽으십시오. 관찰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는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고 예언은 예언을 읽어야 됩니다. 이야기체는 이야기체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의 대부분은 서술체예요. 서술체는 신문 사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울 서신 서술체죠. 이야기체는 어디냐? 복음서 이야기체죠. 이야기체는 누가 나오냐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걸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체예요. 근데 이걸 무대 위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스피커와 청중밖에 없어요. 뭐 아무도 없어. 등장인물이 없어. 바울이 얘기하고 여기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 여기 서술체구나.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사설처럼. 시는 시처럼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오늘은 서술체와 이야기체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내가 공부하는 본문이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여요, 여기? 내가 공부하는 본문이 여기라면 이것이 어떤 마태복음, 또 신약성경,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다 찾아서 가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문의 얼개를 찾아봐야 돼요. 이제 제가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된 게 뭔가, 대조된 게 뭔가,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 본문 속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그게 낫겠죠? 이거 언제 필기해요? 사진 찍더라고 또 누가요? 네. 사진 찍으려면 바로 넘어가요 또. 여기까지 하다 보면, 여기까지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뭘까? 분명히 생겨요, 이거는요. 그 질문들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한 질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질문들을 뭐 다섯 개가 생기면 다섯 개 다 못하니까 한 세 개 정도만 갖고 와서 해석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이 모든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이 세트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본문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관찰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서술체 본문이군요. 아, 이건 이야기체 본문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것은 성경 속에서 여기에 들어와, 로케이션, 여기에 들어와 있군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좀 구조,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체를 문항 양식을 보다가 성경 밖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문맥을 살피다가 구조를 살피다가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피고 있어요. 관찰은 철저하게 전체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학 양식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술체, 이야기체, 법도 있어요. 성경에 잠언도 있고요, 시도 있고, 서신도 있고, 예언과 묵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술체일 것 같으시죠? 이야기체.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God loves story. 하나님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 이야기체 너무 좋아해요. 딴 거 없어요. 야곱이 뭐 천사와 씨름하는 거 다 이야기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고치는 거 참 어서 오세요. 이야기체 본문들이거든요. 이야기체가 반이 넘어요. 예.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때로는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뜻을 몰라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에 들어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제자훈련, 성경 발견 등의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제자훈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양육받고 지도 속에 성장하는 과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발견에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자료들일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평생을 청교도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엘리야 부흥 캠페인 오늘 3주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아합 왕에게 17장 1절에 출현하자마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아합 왕 궁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그 수년은 3년 6개월이었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판 예언을 하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면 아합 왕한테 잡혀 죽게 되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주리라.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말씀을 따라서 가서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점점 마르는 겁니다. 왜 마르게 되었을까요? 예, 비가 안 오니까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한 다음부터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산천초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말라가는데 점점 그리 시내가가 말라서 마실 물도 이제 없게 되었을 때 오늘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가장 싫어하는 또 지금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헤르코로입니다. HQ 헤르코로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아방의 왕비, 아방의 아내인 그 유명한 악한 왕비 이세벨 바알을 잘 섬기는 그 이세벨 왕비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돈 땅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는 그런 선지자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돈 땅에 있는 가면은 잡혀 죽는 겁니다. 불섭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가는 겁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되는데 그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고 또 하나 전입가경이라고 그랬죠. 점점 더 월수하고 점점 더 나빠지는 케이스 전입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가는 것만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 바알 숭배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동네에 가서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과부한테 얻어먹고 살으라. 그 과부도 연세가 많은 과부, 또 돈 많은 과부,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냥 그 연세 많은 과부만 돼도 가난하더라도 좀 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 그 좀 세대에 가까운 아기가 있긴 하지만 아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제 이렇게 아기를 쉽게 이렇게 던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젊은 과부 세대과부한테 가서 3년을 살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년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한 3년 가까이 최소한도 3년 가까이 이 가난한 과부 젊은 과부와 들어서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같이 가서 살면서 그 과부한테 얻어먹고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려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참 듣기 쉽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 그리 시내가로 가 숨으라 그럴 때도 금방 그리 시내가로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대로 따르기 어려운 그 말씀의 이유 사족 달지 않고 바로 그가 일어나 우리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선 at once 바로 그 말입니다.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10절 보세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하고 같이 3년을 살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순금 인생을 살자. Living the pure gold life.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왜 순금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순금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에는요, 종류가 많습니다. 금자 들어가는 말. 그 종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금. 도금은 뭡니까? 금을 입힌 것이죠? 금 같은 걸 입힌 것이에요. 우리 그 귀걸이, 우리 뷰티 서플라이 가서 보면 귀걸이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골드 플레이트, 실버 플레이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금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금. 금을 그냥 금 같은 것을 입혀준 거. 그 금이 진짜 금입니까? 아닙니까? 그 속에는? 아니죠. 오늘 말씀 무슨 금입니까? 순금. 순금은 뭡니까? 진짜 100% 골드예요. 그게 24K. 맞습니까? 24K가 진짜 완전히 순금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순금 덩어리. 여러분, 도금이 좋습니까? 순금이 좋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값이 아주 참 높기 때문에 다들 순금을 좋아하고 순금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골드바, 금괴라고 하죠. 금괴. 이렇게 경기가 오락가락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예, 돈, 화폐 가치보다 어떤 부동산 가치보다 가장 확실한 거, 가장 확실한 게 금괴랍니다. 금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저를 순금보다 더, 순금 금괴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해요. 이사야 13장 12절. 이사야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사야서를 꽤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사야를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나? 이사야 13장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뭐보다 희소하게 하며? 순금보다 더, 이건 순금은 많지 않다는 말이죠. 희소, 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아주 귀하다는 거죠. 순금보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인생인 뭐고 사람은 뭡니까? 그게 그거예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World Pray. 언어 유희입니다.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 근데 오벨의 금, 그러면 최고 가격을 매겨주는 거예요. 똑같은 금인데 이상하죠?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금은 똑같은 금인데, 그 유대 땅에 금산지, 금광이 많은 곳에 있지만, 오벨에서 나온 금을 최고가로 치워줍니다. 최고가로 쳐주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나를, 우리를 오벨의 금보다 더 희귀하게 하려라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진 문맥적인 뜻은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굴러다니는 조약돌과 같은 강가에, 산가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과 같은 인생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순금보다 더 희귀하게, 희소하게, 더 값어치 있게, 그리고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 나오는 금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대속은 뭡니까? 대신해서 주님이 값주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대속, 구원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구속, 대속, 그거 좀 비슷한 말인데 구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구원은 그냥 건져줘서 살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속, 부속은 뭔가 값을 지불했다. 뭘 지불했어요? 값 주고 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주고 구원해주긴 구원해줬는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 리뎀션, 뭔가 값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값을 치렀느냐?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은금, 귀중한 가격입니다. 값이 많이 나가죠. 그런 그 은금으로, 은금값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값을 주님의 그 핏값으로 주시고 구원받고 구속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금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하고 아 나는 금보다 귀한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금보다 그 귀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됐다고 할 때 참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원맥 그대로 또 이렇게 교회 가정공동체 리더가 됐다고 할 때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양떼를 맡겨준 그런 귀중한 소임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소중함,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 표단위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맡은 그 가정공동체에 대한 생각,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 가정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몇 사람을 맡았던지 간에 그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내가 맡았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사는 삶을 이미 예수의 피로 만들어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3년여 기간 동안 과부집에서 살게 하신 그 기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금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로드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서 오늘은 이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이 과부, 젊은 과부, 싱글 과부, 이 아기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와 더불어서 3년을 살았던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식객이 되어서 젊은 과부가 되어서 3년을 살았던 이 어떻게 보면 짧기만 짧지만 길고도 긴 세월, 이 세월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순금 인생을 사는 로드맵, 순금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 순금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가 여기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금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금 인생은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아까 이사야 13장 12절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금 인생은 희소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면서 희소 가치, scarcity value라고 그러죠. 즉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원래 가치가 있지만 숫자가 적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금값 인생을 사는 순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왜 시돈으로 가라는 겁니까? 그 우상 본거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 다른 곳보다 우상의 본거지인데 제가 가면 금방 노출되죠. 근데 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도 왜 그 가난한 과부, 돈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가난한 과부, 그것도 젊은 과부와 더불어서 3년을 살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가죠. 믿음으로 가죠.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위험도 많지만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그가 순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순수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순금 인생, 순금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과부도 마찬가지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분이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죠. 그렇죠? 참 희한해요. 엘리야를 맞은 자체부터서 떡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벌써 첫눈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백한 걸 보니까 물 가져오라, 물 갖다 줬더니 또 가져오라, 내가 먼저 먹고 너 그 다음에 먹어,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분도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지만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 주의 종이 와서 산다고 하는 거. 물론 가족이 많아도 부담스럽지만 또 하나 부담스러운 건 자기 혼자의 싱글이에요. 밖에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습니까? 쫓아냈습니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 또 이분 보세요. 전입 가경이잖아요. 엘리야 하는 행태를 보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 가져오라. 지금 가뭄이 들었다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물 떠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 가져오라. 물 떠다 주니까 당신 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 가져와. 그리고 물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데 또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 먹어. 그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먹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순종하죠. 뭡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으며,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둘이 합작해서, 둘이 같이 살면서, 주의 종과 같이 살면서 합작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더니 결국은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더니 결국은 순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 희소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믿음 가진 게 금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바쁘시죠? 돈 벌어야 되죠. 돈 있어야 먹고 사죠. 이해합니다. 또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믿음 벌기 위해서, 믿음 얻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오히려 사실은 돈보다 더 값나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더 좋은 믿음 얻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힘쓰시고 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믿음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돈 못 벌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세이브하고 막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이 더 좋은 믿음 가지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교만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괴계로 살지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 세상 방법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 회사 경영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좋은 믿음 가질까? 여러분 알라바마에 가면
알라바마 그 버밍햄 큰 도시죠. 버밍햄에 그 브룩스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돼서 젊은 목사님, 30대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데이빗 플래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중국에 여행 갔다가 가정교회를 갔었어요. 중국이 지금 불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신앙에 불이 붙어서. 가정교회를 갔더니 지하에서 중국 공산당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뭐 이런 모임이에요. 그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보고 와서 아주 회개를 탄단히 했어요. 이 젊은 목사, 요즘 시대 목사입니다. 7, 8년 전 10여 년 가까이에 30살이었으니까 이 기껏 해봤자 이제 40살이에요. 근데 요즘 미국 청년들이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미국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 대대 꼬꼬도 할아버지부터 신앙 믿었어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교회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파란 젊은이가 전에 중국 갔다가 기절을 한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었습니다. 난 엉터리예요. 나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난 그냥 조상들이 믿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젊은이고 그것도 신학생이고 목사까지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알라바마 버밍에 있는 브룩스힐 저치라고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고 나서 난 가짜였어요. 난 가짜 목사입니다. 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난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순수한 신앙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pure gospel. 그게 순복음이에요. 다른 게 순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음이냐?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 이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SBC 교회입니다. 남침례교. 미국에 공인된 최고 보수라고 하는 데가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 교회 그 역사적인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레디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 그겁니다. 레디칼, 근본적으로 변화된 예수쟁이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빗 플래시입니다, 목사님. 그 책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뉴욕타임스 자체도 훌륭한 신문이지만, 유명한 신문이지만, 거기에 실리면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의 30일주 동안 탑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그 책이. 한국에도 번역됐어요. 오래전에 번역됐어요. 한 5, 6년 전에 번역됐어요.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제가 가정공동체 리더 제자훈련할 때 한번 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는 것입니다. 그 말할 때 거기 역사적인 그 연세 많은 자기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거기는 침묵의 장로가 없죠. 안수 집사님 다 앉아있는데 그 설교하니까 시험 들 줄 알았죠. 그래요. 우리 예수 잘못 믿었어요. 진짜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냥 사치품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미국을 흔드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예, 여러분, 순수성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정말 희소가치의 정말 고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 인생은 희소가치와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의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기적의 삶을 산다. 욥기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우리 개혁성경은 기근을 비웃으며 살아간다. 순수한 신앙, 정금 신앙을 가지면 어떤 재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기근이, 경제 위기가 닥쳐와도 그걸 조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단이 교회가 그런 실력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삶에 고난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 살아가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 우리 믿음이 순수해질수록,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 믿음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믿음이 순수해질수록 고난과 기근과 역경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조롱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겁나지 마십시오. 겁 없어요. 믿음 가지면 암 걸릴 거 걱정하지 않아요. 겁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볍게 어떤 시련도 어떤 기근도 어떤 재난도 가볍게 제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요한 삶이 아닙니까? 많이 가져야 무슨 몇 억씩을 가져야만 풍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 여유만만한 것. 와라, 환란이 오든 기근이 오든 기근을 비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기근을 비웃으며, 따라서 합시다. 기근을 비웃으며. 아, 이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순금 인생은 이런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순금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순금 인생은 사르밧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카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는 smelting furnace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도가니,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도가니, 그걸 가르쳐서 사렙다라고 말합니다. 사렙다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렙다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앞 뭐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때 저 엘리야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언제 아합한테 가서 당신 우상 숭배 집어치지 않으면 심판받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대 없었어요. 그 옆에 그 누굽니까? 오바디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합왕의 그 옆에 1인자지만 그 소리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요. 20장에 나오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아직도 좀 멀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 귀하십니다. 뭐 제 새끼는,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다 귀엽다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이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아니야, 너 좀 더 순수해져야 되겠다. 우리 배단인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너 믿음 좀 불순물 좀 빼야 되겠다. 너 믿음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순금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예, 불도가니 스멜팅 퍼니스. 그냥 퍼니스가 아니에요. 스멜팅 퍼니스. 막 지글지글 막 불로 지글지글 타오르는 구석. 그게 스멜팅 퍼니스고 사렙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정년. 재련이죠. 재련소라고 그러죠. 용광로가 있는데 그 재련에 불도관이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훈련 더 받아라. 사렙다 과부랑 같이 살면서 없는 그 여자하고 젊은 여자랑 살면서 너 좀 더 순수해져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불도관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속에 불도관이 속에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재련되고 정련되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고 훈련 받아서 위대한 순금 인생 엘리야, 순금 인생 사렙다 과부가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은 순금같이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사르밧에서 순종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을 했어요. 아까 엘리야도 순종 훈련 받았다고 그랬죠. 그 집관계. 그리고 과부댁도 역시 순종의 훈련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섬김의 훈련이, 보십시오. 그 불편해요. 자기 자식 돈 없는데 아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싱글 마음으로서 아들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싱글 마음이 애기 키우면 정부에서 막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이 하나 더, 이거 도크록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생겼습니다. 섬겨야 돼요, 이거. 주의 종, 또 명색이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섬김. 그리고 또, 이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그리스네 가서 또 연단 받을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리스네 가에서 막 일리야 그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사자우를 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사람한테로 가서 사역하라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로 가라. 한 가정으로 가라. 한 가정 선교사 강준민 목사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한 가정 선교사, 한 영혼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여기서 선교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것과 죽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자신이 없으시다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골로새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 고여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그 어려운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스 목사님의 설교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0: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2: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0: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최근에 그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일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이곳에 부임해서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부임했던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사역의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누리며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민교회도 섬기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우리 생각에는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이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 지나가니까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작년 이맘때에 그 지방에 있는 농촌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가신 겁니다. 많은 그 지방의 농촌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요, 그동안 담임 목사도 막 여러 번 바뀌고 특히나 이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로는 담임 목사가 공석, 목사님 없이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딱 부임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만 모여 계시는 교회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숫자와 풍부한 재정과 넘치는 인프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출석 숫자와 암산만으로도 가능한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작은 교회 현장에서도 이처럼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제게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사방에 널린 넓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늙고 병들고 허리 굽은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제대로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고 갈라진 촌부들의 희생의 열매였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죽으라 벼를 심고 농약 치고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해도 들어가는 부자재 값과 추수 때 빌린 농기계 값을 제하면 그저 주묵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몇 배 더 비싼 손해 덩어리 경제적 계산임에도 키를 쓰고 농가 밭에서 시커멓게 일하는 것은 명절에 한두 번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바리바리 싸주기 위함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흙에서 수고하여 노년이 되면 무릎과 허리와 관절 마디마디가 성한 곳이 없고 이런저런 수술 자국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시골 부모 세대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저지른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목숨보다 귀한 땅을 한 평 두 평 팔아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나마 노년엔 자식들에게 마저 짐이 될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향의 부모님들, 강남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스펙에 맞는 번듯한 사역지를 꿈꾸며 때를 기다리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시골 사역지의 부임이었지만 이곳에서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눈을 뜨게 된 어리석고 약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쭉 긴 사연의 내용을 보내왔는데 저 그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무슨 대형교회 세습이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저 이런 목회자들의 참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는 와중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아직도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순수한 목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메일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빈 시골집에 사택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고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소수 모여있는 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또 수도권에 또 곳곳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참 많다는 것,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돼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몇 번 제가 읽는 과정에서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되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고 한 1년 지난 어간으로 사석에서 사람만 만나면 나 힘들어 죽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그 묘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시골 농촌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한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아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 부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보람이 없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이 모순 같은 그 현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편지를 통해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은요,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남의 문제예요, 만남. 비록 시골에 연세대신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할머니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 하더라도 한 인격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숫자로만 그렇게 대하면은 그렇게 갈수록 목회의 보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답 간단합니다. 우린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환경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벌써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천국의 모형으로 갖다 놓은 그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옛날 성경으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막 환경은 막 아무리 무슨 에덴 동산 뭐라 하더라도 독처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1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런 성경의 시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 관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불행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구약의 그 악한 왕, 그 아합 왕이라고 아시죠? 아주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악하기도 하지만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밭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왕이면 이미 뭐 다 갖추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 한 사람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요걸 그 못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포도밭 주인을 죽이고 그거를 빼앗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진짜 불쌍한 인간이다, 저 아합이라는 거. 그 못된 왕 만나가지고 죽임당한 그 나봇도 불쌍하지만 그 아합왕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네가 그런 탐나는 땅 차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땅 빼앗는 과정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그 신하들이 그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왕을?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왕이 그 포도밭 하나 없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게 행복이지. 어떻게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걷는 사람이 그게 아합왕 아닙니까? 우리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공감을 해요. 맞아, 그 아합 그거 불쌍하네.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규모만 좀 다를 뿐이지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아합과 비슷하게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지 그 탐나는 뭐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얻자고 관계를 그렇게 쉽게 깨트립니까? 인간의 신의를 그런 식으로 깨트리느냐고요.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에 주신 은혜를 감사를 생각해보자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 그 조건적인 거, 환경, 상황, 월급 올라서 감사하고 건강, 병 나와서 감사하고 직장만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여기도 초점을 맞추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전하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17살 때부터 막막하던 순간순간마다 24살, 또 27살 미국 이민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저희 누나를 통해, 아는 지인을 통해, 교회 집사님을 통해 그 사람으로 받았던 그 감사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아합 보고 설교할 때 그 참 미련하다 그러면 다 공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합 왕 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관계를 쉽게 깨트리는 사람. 이 바보예요, 바보. 저희 교회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1년에 한 교회씩 지금 분립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지금 우리 교육관 드림센터에서 분립 개척 잘 이제 준비된 교회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독립해서 이사 나가고요.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준비 중이 곧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6번째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 명단 뭐 주보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헛것을 본 거예요. 그 적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무데도 기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왜 분리교회 목사, 저 교회 이름 넣고 이 교회들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 큰 교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리개척하는 거를 자꾸 이거를 기록하고 이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축될까봐,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찾아갈까봐.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 저는 분리교회 할 때마다 목사님께 꼭 부탁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이름에 우리 자를 안 넣으면 좋겠다. 이제는 남의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뭐 우리 교회가 후원한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대추나라 그건 옳지 않으니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분립해 나가면서 거기다 우리란 이름 안 넣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에 우리 교회 지역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원리를 알거든요. 제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내 행복을 주실 때는 이 교회를 4만 명 만들고 8만, 8만 명 만들고 이렇게 늘려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작은 교회와 더불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갈 때 그 혜택을 내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막 울분, 분노, 왜 면회 안 와? 이것따라 막 그러면서 영치금 좀 안 넣어줄래? 죽을래? 막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있노라 그러질 않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요. 1절, 골로새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상황은 환경은 열악한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가 있으니까 하나도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거 관계를 생각하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하고 너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골백번도 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다고 의시되고 다니면서 이 한 성도 한 성도의 눈물, 한 성도 한 성도의 애환을 내가 무관심해 한다면요.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샌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아, 저는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집 한 채 사려면 뭐 한 5억 10억 들어간다면요. 집 사는데 5억 10억 들어간다면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100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그 정신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우리나라 속담 샌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이 속담을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면요. 탐욕으로 남의 포도밭 빼앗아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 이것을 갖고 있었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이 쉬워서 바울의 길이라 하지만요,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게 대인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설프게 잘못 듣고, 이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하면 돌아오는 거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요, 옛날을 회상하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꿈꾸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들로 인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지금 복음을 개입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로 치자면은 이로 말로 다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새아이 중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녀석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날 잡았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자기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한번 제가 다 이제 들이퍼부으려고요. 설교 준비하듯이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도 하고 사례도 막 적고 예화도 들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이 녀석한테 내 들이퍼부으려고 이제 증거 자료를 탁 모으고 있고, 그리고는 또 그걸 다 외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야단치는데 원고 보듯이 첫째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다렸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한 내 그 애한테 받았던 상처를 들이퍼보려고 호흡을 고르는데, 아, 이 녀석이 0.5초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껴들더니 막 자기가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막 쭈쭈쭈쭈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내가 심호흡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0.5초를 놓쳐가지고 막 갑자기 저한테 이놈이 들이퍼붓고 막 사례도 막 들고 막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막 나중에는 막 엉엉 울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아빠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들이퍼부어가지고요. 근데 내가 껴들 자리가 없는 게, 말도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한 2, 30분을 제가 꾸지람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날 저는요 얘한테 내가 준비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가 막 들이퍼붓고 나서 내 딱 한마디 부연했습니다. 아빠가 니한테 내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니가 방금 다 했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는 우리 아이 요거 때문에 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려고 했는데 걔도 똑같은 사안으로 나한테 그걸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이게 양날의 금이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이 문제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저 사람도 이 문제로 내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 제가요 하루 종일 이제 화가 났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단칠 준비를 했지만 그 아이 얘기를 다 듣고요 내가 사과했습니다. 나 용서해 달라고. 네가 그런 줄 내가 몰랐다고. 저는 목사고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인관계는 참 어렵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한 게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큐티가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인데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네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다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네요. 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지금 주님을 개입시키네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고 있네요. 이런 교훈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성 가진 우리는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지만 혈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한테 무릎만 안 꿇었지 또 필요하다면 꿇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족하지만 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부족하게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흥분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양육하려고 했더니 그날 성령님이 저에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걔하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40살 어린 아들한 자녀한테 그 사과하는 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화가 난 상태였는데 저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그날 이후로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막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보면 싱글벙글거리고 막 아빠가 우리 아빠께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고백이긴 한데요.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던 아버지의 이 무지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갇혀두지 않고 고이게 만들지 않고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참 골로새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 고여두질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그 어려운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게 사랑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고여두면 썩고 고여두면 상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이 지금 그래서 고여서 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면 아니에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 가지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게 이거 아닐까요? 저희 교회는 그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 선물 박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빈 박스를 가져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선물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도 1,934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보통 그 한 박스 안에 한 10만원어치 정도 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2억 원 가까운 물품들이 1,934가정에 선물로 배달이 됐으니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나. 그게 참 기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귀한가 하면은 그 우리는 또 매 추수감사주일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과일을 갖고 오면은 이걸 재포장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다 보내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고 났더니 어느 노숙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사 편지가. 작년에 그 보내주신 추수감사주 과일을 재포장해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안에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 조식팀 또 분당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 이렇게 한 35개 기관에다가 이거를 총 590박스 과일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에 있는 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과, 배, 감, 귤을 자주 먹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 중입니다. 주신 과일을 보니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으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노숙인에게 이 편지를 받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요. 좀 있다가 어느 노숙인에게 또 다른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분은 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남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입소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항상 모란시장을 지나는데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파는 광경을 매일 보았고 과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급여로는 한 달 생활하기에 많이 힘든 실정이다 보니 과일을 사서 먹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복지재단에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숙소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이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삶의 활력소를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우리 믿음을 고여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냈더니 이 노숙인이 그 우리 과일 두 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먹고 하나 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노숙인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골백번도 더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내 목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우리끼리 과일 깎아 먹고 잔치 벌이면 그거로 끝나요. 이 과일을 재포장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 노숙자를 위시하여 그런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파생되는 첫째, 나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자꾸 물으셔야 돼.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면요, 감사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감사의 지경이. 저에게는 그 지방을 위시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때 혹은 뭐 남미 같은 때 여러 고맙게도 저를 따르는 고마운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목회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는 이제 이 목사직에 대한 소명이 여기까지인 걸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참 순수하고 귀하지만 또 격려도 해드렸지만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느냐?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데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 내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의 농촌에 지금 교회에 목사를 필요로 하는데 얼마나 많으냐고. 범위를 좀 더 넓혀보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거든요. 이게 왜 불쑥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행복 조건, 감사 조건이 너무 지금 좁은 거 아닙니까? 방 3개 딸린 10억 이상 집 구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너무 좋게 해 놓으면은 방 2개로 줄이세요. 전세로 범위를 넓혀 보세요. 내 감사와 만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자족도 감사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도 감사가 잃지 않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에게 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이쁜 여자를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 안 웃지? 아내가 찬물 한 그릇 뜯어주는 거기에도 내가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거의 감사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지고요. 이 절로 들어가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전에는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돼야만 내가 감사했는데 점점 폭이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전에는 감사의 폭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붉은 장미만 보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폭이 넓어져 가시만 봐도 이것을 통해서 장미꽃이 생겨나는구나.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신 환경, 상황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저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공산주의 지배자 요셉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감옥에서 8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암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 러시아 유대인 의사인 보리스 콘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날 밤 거의 죽을 만큼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던 의사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전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디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가득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세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험과 역사와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 생각과 영감을 훨씬 뛰어넘게 해 줍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은 헌신된 성경적인 전기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은 성경인물 연구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과 웹사이트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5번째 겐조는 유계준 장로의 부인인 윤덕준이 장터에서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것을 주시했다.
1: 아니, 저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저게 지금...
2: 자, 이거 받아보세요.
3: 이거이 뭡니까?
2: 신문입니다.
3: 신문이요?
2: 상해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3: 와, 이런 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2: 나라 사랑하는 일에 너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같이 함께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이고, 아, 기건 그렇지만...
2: 이것도 받아두세요.
3: 아니, 이건 또 뭡니까?

0: 뭐야? 그러니까 유계준의 처가 장태에서 뭔가를 나누어주고 있다는 거지?
1: 예, 틀림없이 무슨 유인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0: 가져왔나?
1: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0: 가져오진 못했어?
1: 덫을 놔야 할 것 같아서.
0: 덫? 그래, 그건 잘 생각했다. 이번엔 뭔가가 있다. 확실히 하도록. 도대체 그것이 뭘까? 도대체...
2: 길에 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까?
3: 예, 몇몇에게 나눠줬습니다.
2: 그 감시가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3: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겠지요.
2: 항상 조심하시라요. 아무리 복잡한 장타라 하지만은 잘못하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니 말이야요.
3: 그래서 안내장도 같이 주었습니다.
2: 아니, 안내장이라니요?
3: 교회에 나오시라는 알림장 있지 않습니까?
2: 아니, 기고를 와주셨습니까?
3: 만약에 일경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아, 기르니까 아니고 일본 놈들한테 붙들릴까봐 소리. 이번에 있을 사경의 유인물을 같이 주었다는 말입니까?
3: 예.
2: 그 부인이 나보다 나은 것 같구만이요. 내래 기런 생각은 하들 못했는데 잘 하셨더랬습니다. 그 길에도 항상 조심하시라요. 아, 기리카고 그 아주머니들도 부인이 잘 간수하시고요.
4: 당시 사경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는 집회였다. 비록 종교적인 집회였지만 당시로선 많은 선각자들이 사경회를 통해 나라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경 강해와 연구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였던 사경회는 언더우드가 1890년 7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사경반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 이래 그 운동은 1910년부터 29년까지 약 20년간 연 129만 2천 명이 참석했다. 사경회에서 강의된 주 과목은 사복음서와 예수생애, 바울서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이었다. 그 외에 주일학교 교수법 등이 가르쳐졌다. 집회 시간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반을 나누어 일반 상식 과목을 다루었다. 사경회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경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두 흩어져 축호 전도와 노방 전도 등으로 이어졌다. 그 뒤 일제의 압박에 의해 사경회 운동은 점차 축소되어 심령 부흥회와 같은 부흥운동으로 변모해 갔다.
0: 뭐야? 사경회를 산정현 교회가 또 열어? 무슨 교회가 뻑하면 사경회를 연다는 건가?
1: 그러게 말입니다. 사경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본에게는 좋지 않는 것 같은데.
0: 뭐가 이하러? 좋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 이것도 골머리를 썼겠구만. 그래.
1: 아이, 어떻게 할까요?
0: 뭘 어떻게 하나?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나 알아보더라. 이거 교회는 정말로 문제다, 문제. 조선에서 교회만 없다고 해도 내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

0: 요번에 오는 강사는 누구라 그래?
1: 아마 김보이라 그러던데.
0: 김보이.
2: 이거 저저저 응? 김익두 목사님 아니네. 김익두 목사.
0: 에? 김익두 예? 목사님이요?
1: 아이고, 기걸 사지랑 낼까?
2: 예민하네. 이걸 속구만 살았나. 니보라오, 기거이 내래 뭐가 남다고 거짓말을 하겄나?
3: 김익두 목사,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사인 그가 다닌 집회수는 776회에 이르렀다. 설교 횟수만 2만 8천 회에 이르렀던 한국교회에 있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설교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에 달했다. 당시 그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4: 아, 큰일 났습니다.
5: 큰일이라니. 너 무슨 일인가?
4: 산정현 교회에 사경에 오는 인물이.
5: 누군데 그런가 그 인물이?
4: 김익두라고 합니다.
5: 김익두? 김익두? 뭐? 김익두?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혜인님의 다음과 같은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네. 오늘 내 인생 고난이 아니어도 내일도 아니라 말할 수는 없네.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네. 고난이 주는 교훈 확신할 때 오늘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 가벼워지리.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시리라. 고난 중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리. 고난 후에 즐거움의 제사 드리리. 이처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그리고 고난의 배후에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은 미국 GM 회사의 수석 기술자이며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큰 손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큰 손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이 두 손을 마주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손으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말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35장에서 37장 말씀입니다.
2: 제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대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 제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굴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기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잡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2: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35장에서 3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2시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오늘 2장 5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때문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들은 결코 전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이상하고 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곳에 뭐 이제 궁금해서 몰려왔겠죠. 아마 그곳은 성전 근처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그 명절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소동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곳에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방언들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했던 겁니다. 태어나서는 한 번도 다른 언어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했던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요. 즉 이때 사도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던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방언으로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좀 길게 볼게요.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 대륙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갈릴리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본 후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13절로 가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달콤한 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제자들이 맛있는 술을 마시고 꽤 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따라서는 말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은 대개 자신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신세 타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이 한국말, 즉 한국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방언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불러내어 한 몸, 곧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한 몸으로,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 불러내시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한 모욕스러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모인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의 한 성읍이었어요. 빌라도와 그의 사람들은 본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운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이 예배하러 올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도대체 몇입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들의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반론을 일으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저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어요. 이는 그 예언은 냉수자들과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이는 곧, 이 말은 이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는 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왜 이를 뜻밖의 일 혹은 이상한 일로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요엘 선지의 예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 2장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간에 오순절날에 달이 피로 변하게 되었거나 또는 해가 어둡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오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의 징조 같은 것들이 오순절날에는 없었어요. 피와 불과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이런 일은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에 그렇다면 일어날까요? 그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좀 요점만을 말씀드린다면 요엘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지리라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의 멸망도 암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요엘서 3장 15절에 나타났듯이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당시에 붕괴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예언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한데 저들이 과거에는 결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러한 권능과 기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능으로서 분명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풀어진 권능과 기사요 표적이었습니다. 한데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23사절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임시방편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이 일을 악한 뜻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대의 종교 관원들은 무리들을 선동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수했고요. 로마 총독부를 조종을 했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형식상 진행되었잖아요. 그 재판이 아니었었다고요. 그 재판은 다수의 폭도들이 재판관 노릇을 했다고요. 뭐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하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원치 그러니까 뭐라고 이 잘못,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

깔려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친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만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정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이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인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 죽였느냐는 사실이 있지 않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그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 행해진 최초의 설교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의 첫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의 주제를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주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 인용은 또한 시편 16편 전체를 인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이 그러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이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고 베드로는 신약 성경 두 권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뭔가 하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지요. 베드로 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베드로 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는가 하면 악명높기로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기독교도들을 박해한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의 박해가 몇 년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AD 6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기 직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는지 대충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기록했는가 하면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쓰는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런 지역들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라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죠. 우리가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나그네 서름이잖아요. 나그네 서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기는 살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 때는 여러분 짐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짐이 없이 좀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네,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좋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짐 다 싸들고 다니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곳에 계속 살 것도 아닌데 모터로 그렇게 짐을 다 싸들고 다닙니까? 최대한 가볍게 다니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니까. 어차피 다 놓고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김춘자 자매님이 오래전 했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김춘자 자매님의 그 간증을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빈손이지만 24살 때 가졌던 많은 것들이 부럽지 않다. 이 시간에도 내 빈손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손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참 편하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살고 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늘나라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 빈손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지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또 성을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씀 얘기하고 있죠.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 다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그네 정신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계속 여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방금 제가 읽은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미리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미리 아셨다 하는 이 말은 미리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택하셨다 그 말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피 뿌리는 일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역할을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순종함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게 어디에 이게 어떤 말에 이게 걸리는 것인지 이게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역할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역할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역할을 하시지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순종, 즉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산소망이라는 말의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소망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평생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케바는 베드로지요.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방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사실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한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래도 그렇게 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못한 분 계시면 꼭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천국, 부활, 뭐 또 지옥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 어디에 지금 가 계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 계세요. 대기권을 넘어 우주 공간을 넘어 그 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음부에서 고생을 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떨어진 그 음부, 그곳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이고 거지 나사로가 가게 된 그 아브라함의 품,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틀림없이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새는 고급 사우나만 가도 보석방이 있어요. 보석방이. 진짜 좋은 보석 비싼 것으로 막 꾸며놨거든요. 황금방도 있더라고요. 황금 비싼 거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황금 보석으로 못 꾸미겠습니까? 천국은 정말 있는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곳에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그거 별로 좋은 곳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도 있고 현재적 의미도 있고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런 의미죠. 그거는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 의미의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한 번씩 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있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 5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염려할 거 없겠죠? 두려워할 것도 없겠죠? 염려할 거 없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물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았고 또 생활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근심하다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감사한 거예요.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죠. 7절 상반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이 증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거는 믿음이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시련이 올 때 증명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증명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않죠. 승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 가지면 금방 표가 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가서 아들을 번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죠.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100세 주시더니 번제로 드리라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시지나 마시지. 왜 이제 와서 아들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련 앞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도 이끌고 가시고 먹을 것 없는 광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얘네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시느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진짜 시련이 다가오면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확 표가 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확 표가 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믿음이었는지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세요.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죄수로서, 노예로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우리 주님은 참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와도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젠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천국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정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불이익, 예수 믿으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아내야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한 모든 그것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고난이 와도 참고 시련이 와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마음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 따라 모양과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멸하세요. 이래서 이 성전을 멸하신다니까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좀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다시 무슨 계시를 주세요? 70일에. 70이라는 게 아니라 뭐 완전한 의미예요. 70일에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 뭘 가득했어요? 예,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거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성전이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나 할지라도 그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채워지면? 멸망에 가장한 건 우상이 채워지면.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안 찾아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수많은 사람이 올라오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성전문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죠? 제사하러 오죠? 이곳이 뭔데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은 도둑놈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안식을 처소로 만들겠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들었다. 너희가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다고 말씀해요. 양을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데 얼마나 큰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개의 목을 끊는 것 똑같이 한단 말이죠. 성전 이전하고 성전의 제사로 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림으로 자기 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온 거죠? 탐심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 와서 제사 잘 드려놓고는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는 또다시 도둑질하러 가려고 한 거죠. 야, 안식일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될 텐데, 빨리 수익을 잡아야 될 텐데 안식일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 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가득하고 성전에 왔어요? 탐심이 가득한 채로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미 뭐가 채워진 겁니까? 우상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런 내용이 가득한데요. 한 곳만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8장을 봅시다. 다니엘 바로 앞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1차 때는 성전은 파괴 안 돼요. 그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가고 이 에스겔도 소년 때 잡혀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도 계시를 받았고 에스겔도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상정우에 끌려가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바벨론 포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때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들으러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더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걸어 에스겔을 잡아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았더니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가 좀 더 보죠. 5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해요. 그럼 이미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이 이미 구약의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한 걸 봤어요? 우상이 가득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죠.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임재해야 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여호와께서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너희가 그 하는 행위와 나를 떠나게 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러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대표들이요. 70명이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시니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장일을 보리라. 하니까 막 여자들이고 남자들 할 걸 전부 우상 숭배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다니엘 선지를 통하여 70명에 돌아오는데 돌아온다는 그 뜻을 알고 회개 기도했더니 또 70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비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요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엄중해서 한 일주일을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엄중 앞에 다니엘은 완전히 쓰러져요. 왜? 뭘 봤어요? 바벨론 포로서 돌아가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결국 71회 때에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서 다니엘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쓰러진 거예요. 그 71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성전 안에 멸망의 가장을 쓴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오늘 이게 제 적용하고 하는 드릴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본문 보시다 22장 15절 그러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세요?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면 징조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을 보면 너는 그게 끝인 줄 알아라. 잃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서 생활을 해요. 지붕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모욕도 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 밑에 집안에 물건이 있다고 가지러 뭐가 보이면요? 멸망에 가정한 거. 로마 군대에 쳐들어오잖아요. 그 깃발을 보면 도망가라 말이에요. 지붕에 있으면 지붕 아래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한다고 겉옷을 벗어놓고 저쪽 벗어놓고 이쪽까지 일을 해왔잖아요. 김을 메기 위해서. 저걸 보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로 가지 말라요. 왜? 가다가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날에는 19절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아이 베고 젖먹인 자 피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철이에요. 비가 오면 지척거리니까 피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 마지막 날에 겨울이 안 되도록 또는 안식일은 또 도망 못 가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노동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보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정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을 본 게 없어요. 여러분 110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게 그 당시를 목격한 요세푸스의 유대 전사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이 유대 멸망이 얼마나 엄청나게 기록된지 수십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눈앞에 보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11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가 되어서 107만입니다. 107만 명. 마산, 창원, 진해가 107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창원시가 창원시 안에 이만큼 넓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창원 요 시가지 눈에 보이는 요 시가지 안에 11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원 시민이 다 죽었어요. 그 좁은 지역에서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장시 이후로 이런 환란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AD 70년에 멸망이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볼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군인들은 마사다 요새로 도망갔어요.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마사다 요새도 무너질 때에 그들은 다 자결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안 죽게 당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무라 땅까지 증거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의미 없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이 종말의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분명 표적이라고 사도행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종말이에요. 종말의 종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평행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 그 인자에 임할 때가 언제 되느냐 인자가 임할 때 언제냐 주고 하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보도 좋아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이니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안에 저쪽까지 비치는 인자도 자기 날에 그 날이라.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정하고 재림 날짜를 정하면 맞이 못해요. 왜요? 번제가 번쩍인 같이 오니까. 날짜 계산하면 안 된다면. 날짜 에서 다 틀렸어요. 그러나 평소에 주님 사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배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을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고 장가에 바빴어요. 심판 기억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왔더니 천사를 오히려 가늠하려고 했어요. 롯의 식구를 끌어내갔죠. 롯에서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왜 와요? 지금 천사가 우리의 손을 끌고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 일 아니죠? 고난이 울 일 아니죠? 천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붙들어붙어 살 사람들이거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보세요. 이것은 중첩적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 땅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세워질까요? 우상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멸망의 가장 우상이 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게 탐심이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뭐가 가득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한 자가 성도거든요. 성도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또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로 모였잖아요. 건물 안에 모인 게 아니에요. 들판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보이면 도망가야 돼요. 우상이 보이면. 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넓은 교회에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 안 가요? 이정호 목사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도망 안 가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정호 목사 안에 탐심이 있다는 말을 해주니까 참 감사해요. 그 말 안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면 그 사람 가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면 그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탐심 있다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없어요. 도망갈 용기가. 어떤 분은 도망갔잖아요. 이상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 잘해보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고 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나간다고 갔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잘 가셨습니다. 당신의 반에 혹 먼지라도 묻었다면 그거 다 털어버리세요. 늘푸른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자호 목사 말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정말 용기 있게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저 탐심 있어요. 저 돈 좋아해요. 세상 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망 안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나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탐심이 있어도 안 가고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30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30년 했는 거 그게 몽땅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들통났는데 근데 앞으로 내가 30년 목사님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푸른 교회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장 목사 아니에요. 저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도 가장한 것이 들어있고 이 늘 푸른 교회 모임 우리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탐심이 들어있고 우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로 도망가야 돼요. 교회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상한 뭐 설교 들었다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고 믿을 게 천국 가리라 꿈도 꾸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래.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로 모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교회에 모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제 말도 듣지 말고 교회 모이는 이것도 믿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제 안에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욕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뭘 해도 그거 흔일이에요. 주님 오시면 근데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9.11 테러 일어났을 때에 그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번영신앙을 말하면 그곳에서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망가십시오. 예수를 십자가 얘기를 하면 도망가십시오. 런 빨리 도망가십시오. 9.11 테러 때 그 상대 빌딩 무너질 때 사람들 얼마나 빨리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이름도 교회부터 도망가십시오.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뭔가 잘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 중심 뭘 잘해보자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흩어져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이런 보셔야 돼요. 이상 목사 설교가 진짜 맞는가? 말씀이 그런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맞다면, 방향성이 맞다면, 그래, 내가 이상 목사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넓은 교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교회 지향하는 바 예수의 십자가, 미련한 우리 십자가로 바라보자. 그럼 십자가 바라보러 오란 말이에요. 이사오고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이사오고 싶네. 오지 마세요. 사람 사는 당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도망갔습니까? 요셉은 어디서 도망갔어요? 이승의 유혹에서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이승의 유혹에서 도망갔어요. 도망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다면 도망가세요. 또 술을 즐기시는 분들 술에서 도망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제대로 못 봤어요. 잠언서 보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술을 마시면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은 붉고 목으로 잘 넘어가는데 그 술에 취하게 되면 남이 나를 때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술이라는 알코올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도망치셔야 돼요. 자리에도 가지 마세요. 지워야 돼요. 그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승에서 도망가야 되고요. 이승에서 또 온갖 세상의 쾌락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 안에 탐심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신 예수 십자가만 붙으세요. 그 외에 달리 길이 없어요. 십자가 붙으세요.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다 유혹이 와요. 미련하고 어리신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유혹을 이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안 드러내는 그게 유혹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 죽는 그것이 유혹을 이긴 길이란 말이에요. 무력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유혹들을 막 손을 휘둘러서 막 마귀로 물리치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세워진 곳에서 도망가야 돼요.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상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실제로 멸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더럽히신 자는 주께서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에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 성전을 진짜로 멸하신다니까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실제로 죽입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늙어가고 병들고 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두려워하겠지만 성도라면 늙어짐이 기쁨이에요. 늙어짐이 감사해요.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가정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잘 살아요. 그러함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 따라 모양과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멸하세요. 이래서 이 성전을 멸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멸했어요. 헤롯 성전 멸해버렸어요. 도리에 도나 다 멸해졌어요. 그럼 오늘날 성령이면 성도가 성전이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멸하신다니까요. 그 멸해짐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내 안에 이 우상, 이 멸망의 가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나를 멸하시군요. 나를 부수시군요. 나를 깨시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도망가겠습니다. 어린애 안고 띠 가듯이 도망가야 돼요. 보세요. 어린아이 있는 사람 힘든다 그랬잖아요. 혼자 뛰면 빨리 갈 건데 보세요. 어린아이 안고 뛰는 건 늦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세의 종말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탐심이 멸망의 가장이 내 안에 섰는데요. 뭘 남보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남보고 할 틈 없어요. 내 안에 탐심을 보세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들뽀보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요. 18장 1절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뭐가 쓰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아예 이 세상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해요. 맞지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자체는 바벨론이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가득 서 있어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비전을 말하고 뭐 희망을 말하면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인간의 탐심이 들어있다면 이게 멸망에 가장한 것이잖아요. 세상은 원래 멸망에 가장한 것이 가득해요. 귀신의 처소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교회 성장을 사랑하고 자기 목회 성공을 사랑하고 또는 온갖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치여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멸망의 가정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탐욕의 우상들이 세워진 그곳이라면 도망치십시오. 내 백성들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어디로 가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회사 안에, 우리가 다닌다는 교회 안에 얼마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여 그곳에서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자신 안에 세워진 우상의 그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주여 그러므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내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하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사는 생명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생,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JBB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본사를 두고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수백 개 지역 방송과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JBBN 한국어 방송은 코스타를 비롯해서 은혜로운 집회들의 실황과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복음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와 어린이 프로그램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BBN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를 열어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radio.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티파니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자살은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인 듯 보이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일 이후 자기 파괴의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는 그 무언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답니다.

0: 제발요, 엄마. 엄마도 아빠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1: 티파니, 네 아빠가 권총 자살한 것은 다 내 잘못이야.
0: 제발 절 떠나지 마세요. 제발요. 전 이미 아빠를 잃었잖아요.
1: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살아있기가 힘들어.
0: 저도 엄마 없이 못 살아요.
1: 그럼 우리 같이 가면 되잖아. 그냥 입구에 누워있으면 돼. 그럼 우리 함께 영원한 잠이 들게 될 거야.
0: 전 무서워요.
1: 티파니, 조금도 아프진 않을 거야.
0: 알았어요.
1: 정말이니?
0: 네.
1: 아니야, 티파니. 그렇게는 못하겠어. 네가 먼저 죽으면 난 미쳐버릴지 몰라. 너 엄마한테 약속해. 만약 엄마가 너를 떠나면 날 용서하겠다고 말이야. 알겠지? 어서 약속해, 티파니.
0: 약속할게요.
2: 티파니, 일어나렴.
0: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마구 아줌마? 우리 엄마는요?
3: 슬픈 소식이 있어, 얘야. 얘야, 네 엄마가 자살했단다.
4: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겨우 14살이었는데 부모를 모두 자살로 잃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이 비극을 극복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티파니 앰버스 홀로백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샌 안토니오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근무하셨고, 아버지와 삼촌 두 분은 쌍둥이 자매와 결혼하셨죠. 우리 두 가정 중에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매일 술을 드셨지만 한 번도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답니다. 부모님은 제게 요리, 집 청소,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시긴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이었죠.
6: 여보, 나고 다른 기지로 전근 가게 되었었어.
1: 안 돼요. 난 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6: 아, 집이야 팔고 다른 집을 구하면 되지.
1: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건축했잖아요, 닐.
6: 아니면 내가 베트남에 자원하면 돼.
1: 베트남이요?
6: 아, 겨우 1년 있을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당신과 티파니는 여기서 지내면 돼.
5: 제가 13살 때 아버진 베트남으로 떠나셨고, 전 아버지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관한 내용을 적은 편지들을 제게 보내주셨죠.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어머니와 디이모는 주말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다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죠. 전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어머니를 해치는 거라 생각하며 위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것이었죠. 전 화가 나서 아래층으로 몰래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따졌습니다.
7: 어젯밤에 엄마 방에 있던 그 남자 누구였어요?
1: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이야, 티파니.
7: 어떻게 아빠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군요.
1: 아니, 난 네 아빠를 사랑해. 하지만은 우리 결혼엔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어. 너도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될 거야.
7: 아빠가 저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하시는데 엄마가 아빠 속여왔다니.
5: 아버지는 1971년 10월에 귀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걸 환영하기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죠.
6: 이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좋구나.
8: 저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6: 나도 너랑 네 엄마가 보고 싶었어. 네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인걸, 티파니?
8: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6: 그리고 샴페인도 너무 많이 마셨어.
8: 제 친구들은요, 제가 가장 멋진 엄마를 뒀대요. 엄마가 파티를 위해 술을 사주셨거든요.
6: 아, 이제 내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런 일도 다 끝이다.
5: 저는 언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사촌 집에 있었는데 이모가 전화 한 통을 받으셨고 너무도 괴롭고 미칠 듯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전 아마도 어머니가 빌 아저씨에 대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셔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셨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마룻바닥을 초조하게 서성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저는 계속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죠. 제 삶은 절망 속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0: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고 있어. 네 아빠가 자살한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말은 사실이야. 난 엄마한테 진짜 화가 나.
1: 너희 엄마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계셔, 티파니. 엄마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
0: 엄마 계속해서 그 남자 만나고 계셔. 그리고 나보고 시골에 있는 그 남자 집에 가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시잖아. 난 거기 가는 거 너무 싫고 그 남자도 증오스러워.
1: 넌 너희 엄마가 그 남자와 결혼하실 거라 생각하니?
0: 그 술꾼이랑? 절대 안 돼! 어머니는 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4개월 후 결국 어머니는 그 사람과 이혼했죠. 어머니 눈동자에서는 고통이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살 이후 어머니의 미소를 결코 다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수양 부모라고 칭하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죠.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2: 아줌마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네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
0: 제 곁에 남으실 만큼 충분히 사랑하진 않으셨어요.
2: 네 엄마는 단지 자기 자신을 더 미워했던 거야. 네 엄마가 일부러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네 엄마는 12페이지가량의 편지를 남겨뒀단다, 티파니. 너를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적은 편지란다. 네 엄만 너 정말 많이 사랑했어.
0: 저의 양부모가 되어주신 부부는 저희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7살 때부터 알아왔죠.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5살 때 우울에 빠져 마약을 하자 절 당신들 집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일까요?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없앨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0: 저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벤슨 선생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3: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과의 분리됨에서 구속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줄곧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0: 제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무가치함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부도덕하고 마약에 찌든 삶이요. 그리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졸업 후 여름엔 코퍼스 크리스트에 사시는 이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18살이 되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법원에 갔죠.
4: 마구 아줌마.
2: 티파니. 법원에서의 일은 어떻게 됐니?
4: 제가 판사에게 그 돈을 신탁 자금에 맡아두고 아줌마를 후견인으로 두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2: 그래, 기꺼이 그 일을 맡아줄 수 있지.
4: 아니요, 제 말은 전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제 대학 등록금도 다 지불됐고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매달 충분한 생활비도 나오게 되거든요.
2: 네 엄마가 생전에 모든 것을 다 잘 채비해 놓으셨구나.
4: 네. 엄마는 아줌마를 제 후견인으로 두실 정도로 지혜로우셨어요. 그런데 D 이모가 부동산을 가로채려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모는 단 한 번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이모는 저를 원하신 게 아니고 단지 제 돈만 원하신 거였어요. 제가 이모와 함께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2: 그래,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니?
4: 제 요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유산 총액을 받게 됐죠. 저는 갑자기 많이 생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를 한 대 구입했고 제 소유의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렇게 하니 항상 파티를 했죠. 또 와인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얼마 후 마약 딜러에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5: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에게 알려준 또 다른 얘기는 뭐지?
4: 함께 마약 거래를 하던 가장 친한 친구를 당신이 총으로 처참하게 쐈다고 하던데?
5: 그래, 사실이야. 그래서 교도소에도 갔었어. 그리고 지금 가석방 중이야. 그런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4: 아니, 하지만 난 당신이 나한테 정직해줬으면 좋겠어.
5: 방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줬잖아.
4: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정직했어야지.
5: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어?
4: 그리고 어떤 여자가 문 앞에 자기가 당신 아내라고 쓴 쪽지를 남겨두고 갔던데? 당신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다면서.
5: 그래,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어.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4: 그만해, 토니!
5: 경찰한테 전화해. 날 폭력으로 신고하라고. 그럼 내가 널 죽여버릴 거니까.
0: 제 사촌이 경찰에 신고해서 토니를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고소하지 않았죠. 절망과 우울함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제 생명을 끊기 위해 권총 파는 가게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갑자기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없앨 권리가 저한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없으셨듯이요.
4: 이모!
6: 왜 그러니, 티파니?
4: 제 남자친구가 저를 해주려고 했어요.
6: 그런 자식은 차버려야지.
4: 그랬어요. 하지만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모,
6: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나?
0: 저는 이모가 아기의 생명이나 저보다는 체면을 더 신경 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니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전 이사를 했지만 그는 출소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가 외근 중이어서 전화를 해달라는 음성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토니가 도착했죠.
5: 어째서 날 경찰에 신고한 거야?
4: 내가 안 했어. 내 사촌이 한 거야.
5: 알겠지만 이사 간다고 이득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널 찾아냈잖아, 안 그래?
4: 날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나나 아기 원치 않는다고 말했잖아.
5: 나도 너에게 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었어.
4: 내가 안 그랬다니까! 여보세요?
7: 전 윌크스 경사입니다. 메시지 남겨주신 거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토니가 그곳에 있나요?
4: 네, 전 잘 지내요.
7: 정말 괜찮습니까?
4: 아니요, 다 잘 지내요. 그가 곧 올 거예요.
7: 저희가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5: 누구였어?
4: 그냥 마약을 사겠다는 사람이요.
5: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0: 도니는 차 열쇠를 갖고 차를 현관 문 앞 잔디밭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차에 타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저항했죠. 그리고 저를 그냥 두고 가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칼을 내밀었죠.
5: 안에 타. 한결났네. 곧 알게 될 거야. 이제 차를 몰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0: 저는 한 블럭 정도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정지 신호에 걸렸는데 거기서 토니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거칠게 한쪽으로 세웠죠. 그리고는 칼을 제 목에 겨누더니 저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경찰차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토니에겐 수갑이 치워주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8: 너 정말로 많이 무서웠겠구나.
4: 네, 말도 못했어요. 아직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8: 어디서 지낼 거니?
4: 아버지의 동생이신 베티 고모네에서 살 거예요.
8: 언제든 여기 와서 살아도 돼.
4: 토니는 아줌마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심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오래 안전하진 못해요. 그가 말했거든요. 우리 친척이 모두 텍사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다 알기 때문에 언제든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요.
8: 아휴, 그럼 앞으로 뭐 하면서 지낼 거니?
4: 미시건으로 갈 거예요. 거기로 이사가서 사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농장에서 살고 있는데 톤인 그 친구에 대해선 전혀 몰라요.
8: 그래, 몸 조심하고 잘 지내, 티파니. 그리고 아기도 잘 돌보고.
4: 네, 그럴게요, 마구 아줌마. 절 위해 애써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0: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와 내 아기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을까? 내 부모님도 그랬고 내 아기의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어. 나한텐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절망과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과 죄책감을 갖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지워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세요.

0: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물은 우리 생명의 필수인데요. 그 물을 통해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물, 하나님의 작품.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빅뱅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발의 결과이며, 그래서 이들이 따라야 할 법칙들 또한 그 동일한 대폭발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진화론자들은 물질들은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은 일부의 중요한 물질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외견상의 세심한 설계들이 어떻게 우연해서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혈액의 기반인 물이 우리 인체의 가장 깊은 세포들로 용해된 음식과 산소를 운반하여 세포들을 살리고 한편으로는 노폐물을 용해시켜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다른 장기들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이 또한 다른 아래와 같은 독특한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물질이 액체로부터 고체로 바뀔 때 이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고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얼음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고 더 가벼워집니다. 만약 이것이 더 무거워지면 얼음이 얼 때, 만약 이것이 더 무거워지면 얼음이 얼 때 밑으로 가라앉아 북극의 모든 호수가 신속하게 얼어붙어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이 독특한 특성들은 단지 생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수많은 다른 세부 사항들과 조화를 이루어 그냥 그렇게 발생해야만 했던 수백만의 소위 우연들 중의 몇몇에 불과합니다. 이 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우신 창조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있는 도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감동을 받아서 우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즉 눈물 없는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 있을 것이며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눈물도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춤을 추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술을 마시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의 자리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보람있고 의미있는 생애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인생의 물음 앞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생을 의미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신의 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후회 없게 만들어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이란 코너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과목별로 준비된 강사들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코너를 준비하고요. 마침내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인터넷은 여전히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도구일 것입니다.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웹페이지 주소는 www.bbnbi.org 다시 한번요, www.bbnbi.org로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해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연인들의 불같은 사랑도 점점 식어갑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라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죠.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드리며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BBN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6: 나사렛 시민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곧 인구조사가 시작될 것이니 여러분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에 임해주십시오. 불편하시겠지만 다 참여해주시고 끝나면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먼 고향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 때문에 먼 여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일이지만 2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임신하고 있어서 먼 길을 가는 여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구원자,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벌써 집을 떠난 지 5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도착하려면 멀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7: 비박이 없어요. 다 찼어요.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5: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들이 꽉 차서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곳을 찾았지만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마구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옷으로 감싸고 말 구유에 눕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바울이 하셨어요 컨트리 음악에 전설적인 가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계속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앨범은 제목이 무덤은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이었대요 그분의 전세 생전에 마지막 몇 달 동안 녹음을 했는데 이분이 그 클로드 엘리가 쓴 찬송가를 자기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타이틀곡을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마지막 생각을 엿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가수의 특유의 중저음이 건강 때문에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간증을 노래를 통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 가수의 소망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증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두지 못했던 것처럼 언젠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죠. 육체적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까요? 부활의 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그릇의 가치는 그것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결정합니다. 외모가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게 꽃이 담기게 되면 꽃바구니가 됩니다. 그게 보석이 담기게 되면 보석함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오물이 담기게 되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겨진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형이 얼마나 잘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는 케이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조의장애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홍득 목사님이 이끄시는 선교단체이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그분이 쓰신 책도 여러 권 보았습니다만은 이건 2001년도에 펴낸 책의 한 권이 있습니다. 애덤 킹 희망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애덤 킴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오인호인데요. 태어날 때 무릎 아래에 뼈가 성장하지 않는 특이한 질병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발바닥은 뒤집혀 있고 발가락은 엉켜붙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만은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불구의 아이를 버려두고 생모 되시는 분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육체가 깨어진 아픔도 힘들었겠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아마 지워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를 미국에 살고 있던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덤 킹이 된 것입니다. 이 킹 씨 부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분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9명이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신실한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킹 씨 부부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두 다리를 잘 수술을 하고 거기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철각으로 만든 의족을 붙여주어서 그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애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을 보게 되면 애덤 킹은 분명히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두 다리는 잘려버렸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와 같은 상태 있는 사람인데 더구나 잃어버린 이름,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그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얼굴은 항상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를 시켰는데요.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숨긴 적이 없대요. 오히려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애덤 킹이 2001년도에 이희호 여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나가서 잠실구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시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가 공을 던진 후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희망을 던진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 선포이고 고백입니까? 다리는 잘려지고 몸은 비틀어졌지만 누가 봐도 깨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나 깨어진 몸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게 되면 누구나 보석같이 빛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어떤 능력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을 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 있고 이사야 6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기록이 나오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상징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저급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Lowly origin. 우리는 저급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부터 만드셨어요. 근데 흙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 자체는 저급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잘 깨어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상하게 되는 것이 질그릇의 본성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깨어지게 되고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한숨의 공기로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A drop of water, a breath of air can kill him. 물방울 한 개를 가지고도 한숨의 공기를 가지고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인생의 실존이 연약한 것입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가 되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자체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질그릇 인생은 약한 존재예요. 저급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상 앞절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앞에서 언급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는 그냥 보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 변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원천이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단순한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가치도 없고 존귀함도 없던 질그릇이었는데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나의 마음가운데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꾸미고 닦고 해봐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닦고 닦으셔도 질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감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인생이 되어지고 누구도 감히 엿볼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이 돼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법의 신 예수님께서 담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극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power to overcome,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게 될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이 헬라말 뜰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의미가 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가 터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방으로부터 눌림을 당해도 NIV 성경은 pressed on every side, 사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짓눌러도 not crushed, 터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분명히 포도는 짓누르면 터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누구도 감히 터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눌러도, 어떠한 권세가 눌러도 결코 눌려질 수 없는, 이걸 영어로 invincible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invincible,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눌려지지 않는 존재, 이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perplexed라고 번역했습니다. 당혹해야 한다, 난처해야 한다, 혹은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말의 원문이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던 언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움직일 틈도 없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뭐 아시겠지만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 전쟁을 하던 중에 포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양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어요. 그때 항우는 깨닫습니다. 초나라가 정복을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절망했다고 해서 나온 고사가 사면초가죠. 여러분과의 삶에도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There's no way out.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 있는 상황.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신분마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할 때 There's no way out. 중병의 진단을 받고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가정마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There's no way out.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속에 분명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포위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Not in despair.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포위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는 무덤마저도 깨뜨리고 나오신 분인데 어떤 어두움이 그 예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Persecuted by man.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 abando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버림받고 내침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버림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것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이 권투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We are knocked down but not out. 이 knocked down 당한다는 것은 이 펀치를 맞고 땅에 쓰러지는 것을 다운한다 그러죠. 이 권투 용어입니다. 낙다운을 당하는 것은 아직도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낙아웃 되게 되면, KO 되게 되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홍성환 선수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1974년도에 남아공에 가서 벤트급 세계 챔피언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적지에서 이 도전자가 된다는 것은 웬만해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경기 중에 네 번이나 다운당했어요. 네 번. 한 번만 다운당해도 일반적으로 게임이 지는데요. 네 번 다운당했어요. 다섯 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고 챔피언십을 먹게 되었죠.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펀치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 펀치를 맞고 다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knocked out, KO 패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다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히 그런 말하죠. 동서남북어리를 둘러봐도 길이 없다. 물론 사방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뚫린 길이 있어요. 위쪽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권능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축복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1950년대 초에 테네시 멤피스에 살고 있던 분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충성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따져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터를 찾아보려고 수개를 돌아다녔지만 어느 한 곳도 직장을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77대로 지킨 이 캐먼스 윌슨 씨가 자기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어차피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생활 더 계속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았던 분 같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바깥에서만 길을 찾지 말고 당신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Look inside of you.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아내예요. 좀 누구 같아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캐먼스 윌슨이 돌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분한 마음, 상한 마음,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우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 집을 짓고 수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짓기가 무섭게 팔렸어요. 그 돈으로 또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집을 건축해 파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한 번은 여행을 하던 중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가격은 비싼데 불편한 호텔을 보면서 아니 좀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 곳곳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Holiday Inn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중에 하나가 됐죠. 그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데스크를 열어보게 되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막혔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어.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 막혔기 때문에 울고 불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능력으로 임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고 답답한 심령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된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덜 쉽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건 자명하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그랬더니 자기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라말에서 죽음은 thanato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death,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은 necrosis라는 단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원문에 맞도록 이렇게 풀어 설명하자면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서는 dying이라고 번역했어요. dying, 죽어가고 있다. death stat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뜻을 잘 살려서 continue to share in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한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매일매일 죽는 삶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는 삶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였더니 그때 나타날 현상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행될 때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명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11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죽이게 되면 나의 옛 욕심을 다 죽이고 나의 증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대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차원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12절에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고생을 당했어요. 채찍도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나.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열매를 창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생명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기를 원한다면 죽어봐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사이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죽게 되면 내가 죽는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십자가 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주장만 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장만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면 남는 게 뭘까요?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 중에 신랑 친구가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결혼한 지 10개월 되었다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10개월 먼저 결혼했으니까 선배랍시고 이런 충고를 자기 친구에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최상의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뭐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속으로 아니 결혼 10개월 만에 이토록 깊은 진리를 통달하다니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스트롱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죽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참보배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질 능력이 믿음의 능력. 질그릇 인생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참 귀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 삶의 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나의 오피니언에 불과합니다. 의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읽었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체험한 믿음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것도 고난을 통과한 진짜 믿음을 통하여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이 남기는 열매는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이건 굉장한 그찬 삶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얼마나 많이 속아보았으면 얼마나 많이 당하고 버림받아 보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는 분명히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당해보았던 사람, 속아보았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I believ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걸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영접함으로써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fully trust 하는 믿음. I believe in God.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whole heart를 다 바쳐서 전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수여하게 되면 아무리 환난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도 그 믿음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할 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자를 높여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말합니다. 찬양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본인이 마땅해야 될 사명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고난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고난을 넘어서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이루어나가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내 믿음의 실체가 분명할 때에, 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면 세상에 누구도 감히 꺾어낼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고 우리 삶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울지 말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상처를 말하지 말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면 나눌 찬양이 성명이 자매가 쓴 찬송시인데요, 아시는 대로 성명이 자매는 태어날 때 의사가 소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뇌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누워서 지냈대요. 어머니가 업어주시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되어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한마디로 몸도 상하고 마음과 영혼이 다 황폐하게 되어진 그런 자매가 송명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주님 만나게 되면서 심령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을 보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던 노래,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나에게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자매가 온몸 비뚤어지고 자기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한 그 깨어진 지그릇 같은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자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얼른과 제 삶에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되면 우리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는 깨어진 지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들을 가는 곳곳마다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아직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근데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술책 것 같으시죠? 이야기책, 이야기책.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God loves story. 하나님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 이야기책 너무 좋아해요. 딴 거 없어요. 야곱이 뭐 천사와 씨름하는 거 다 이야기책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고치는 거 참 어서 오세요. 이야기책 본문들이거든요. 이야기책이 반이 넘어요. 예. 이런 식으로 딱 처음에 들어가면 아 이게 어떤 건가를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0주.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문맥을 쭉 살펴보는 거죠. 본문이 있으면 여기 성경 전체에서 아 이거 신약이구나. 그다음에 아 이거는 어떤 마태복음이구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전후 문맥. 그다음에 뭐 마태 본문 이런 식으로 쭉 훑어 들어가는 것이 문맥을 살펴가는 거예요. 아, 구조를 살피는데요.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성경을 문단 나누기를 해보세요. 근데 문단 나누기 옛날엔 제가 다 시켰어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딱 그냥 까딱까딱 써놓고 문단 나누라 그랬거든요. 나누기도 어렵겠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성경 책 읽다 보면 문단 나눠져 있죠. 아유 누가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 쓰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네, 제목도 달아놨죠 어떤 책은. 그냥 그거 따라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를 다 나누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시간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거 다 문단 나눠서 대신에 그 제목만 써보세요. 이렇게 제목만 써보면 뭔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ABC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상한 골수를 쪼개고 서술식으로 쭉쭉쭉 나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듯이 또 어떤 경우는요 평행이 나와 있어요. 죄인의 삶은 형통하지만 죄인의 삶은 형통하면 안 되지. 죄인의 삶은 망하지만 의인의 삶은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둘을 갖다 평행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패러렐로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양괄식이에요. 양괄식. 그래서 앞에 하나 맞추고 되게 중요하겠죠. 뒤에다 하나 또 맞춰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로마서 5장과 8장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읽거든요.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8장 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5장과 8장을 같이 읽는 건 뭐냐면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여기도 사랑이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를 A라고 얘기하고 사랑인데 조금 다른 사랑이잖아요. A 얘기해서 인클루지오. 그래서 한 문단이 되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5장과 8장이 막아져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교차 병행 구조는 요 가운데다가 핵심을 갖다 놨어요. 핵심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문단을 나눠놓고요. 이렇게 문단을 쭉 세워놓으세요. 제목을 세워놓고 쭉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맞춰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를 세워봐도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 사는 분이 있어요. 배운 다음에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요. 발견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문단 나누기가 제일 싫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도 문단을 나누라고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라고 이거 뭐 안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쉽게 갑시다. 쉽게. 예.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서가요. 예레미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거기 만나면 레위기만큼 어려워요. 레위기는 다들 넘어가니까 넘어가는데 레위기는 다들 넘어가는데 예레미야서는 또 다들 넘어간다고 얘기도 안 해. 사람들이. 아, 다 읽나 보다. 나만 어려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욥기도 앞에만 여기만 재밌죠. 이 가운데 가면 한정없이 어려운 게 욥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예레미야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구조를 만들었죠. 타이틀 다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속에 해설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딴 사람들은 쭉 내려놨지만 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A, B, C, C-B-A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는 거거든요. 마지막 예언자로 부른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거예요. 에필로그, 프롤로그. 말도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요, 유다를 향한 심판이 나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근데 여기 40절 51절에 가면 이방민족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B와 B-로 났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망할 것이다. 심판.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뭐 막 이렇게 B-다시 만든 거 아니어다. 그렇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중간에 오면 예레미야의 삶이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뒤에 가도 예레미야의 삶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뭐 땅을 허리띠를 맺고, 배를 갖다가 항아리를 쪼갰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삶이 나와요. 저희 한가운데 빼놨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귀로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망하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돌렸잖아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구조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거예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중간에 스쳐 넘어가겠죠. 그냥 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다 보면 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 심판을 얘기할 때는요,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살릴 것이다.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너희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한가운데 X라고 하는 거죠. 그 한가운데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렇게 주관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는데요. 애가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그 초상집에 가서 부르는 게 애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애가를 부르는 초상집 그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저를 43세에 낳으셨거든요. 이미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늦둥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는 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49에 저를 낳으셨고 어머니가 43세에 낳으셨는데 저는 옛날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쪽지고 학교 오셨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커트하고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만 쪽지고 와서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큰 누님이 학교 오는 걸 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멋도 부리시고 그랬는데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를 늦게 낳았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 살았거든요. 초상이 많이 나잖아요. 초상집에 나면 우리 어머니 너무 서럽게 우세요. 내가 꼬마 따라가면 그럼 계속 우셔야 되잖아요. 딱 나오면서 너 밥 먹었니? 아주 거기서 아주 그렇게 잘 우시는데 딱 나오면서는 아주 그냥 그러세요. 이제 그 다 우리 어머님은 그러는 게 다 그렇게 하세요. 이때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애가꾼들을 돈 주고 샀어요. 애가꾼들이 많이 부르고 전문적인 애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최고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들어서 망했는데 그 망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애가를 부른 겁니다.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내가 사는 예루살렘은 죽었구나, 끝이구나. 뭐 거기 보면 1장과 4장 보면 엄청나요. 근데 가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딱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요. 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 복음성가도 있죠. 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 여기는 쑥 같다 그랬어요. 여기는 정말 그냥 그 쓸개 같은 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한가운데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뒀어요. 네, 우리 가운데 이건 구조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읽어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조분석을 가능하시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힘든 분들 가운데 코스타 오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눌렀고요. 본문 탐구예요. 본문 탐구는요,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가세요. 너무 또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쉬운 것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 읽다 보면 이건 뭘까? 그런 거 있으시죠? 이거 무슨 내용일까? 그런 거 있어요? 없으세요? 성경 안 읽으시죠?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QT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게 되게 넘어갈 뿐이지, 우리가. 넘어갈 뿐이지, 궁금한 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표시하고, 표시하고, 특별히 반복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과 유사하는,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핵심 메시지는 반복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반복하면 되게 지루해 하잖아요. 또 그 소리 하냐고. 옛날 사람들은 책을 못 읽잖아요. 다 구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줘야 돼요. 계속 중요한 것들은 반복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반복된 것 찾으면 이거 핵심 메시지구나. 대조된 건 뭐냐면 렉처할 때 하얀 거와 검은 걸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하얀 것만 얘기하면 하얀 건지 모른단 말이죠. 네, 근데 까만 거 갖다 놓으면 하얀 거 금방 드러나요.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우리 작은 애는 저랑 비슷해요. 제 DNA를 닮아서. 걔랑 서 있으면 제가 작은 거 몰라요. 근데 우리 큰 애는 좀 커요. 근데 우리 큰애 말고 우리 교회 큰 사람들이, 요새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옆에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꼭 저한테, 아, 목사님 이렇게 키가 작냐고. 근데 자그마한 사람끼리 있으면 절대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네, 마찬가지. 대조되는 게 있어요. 대조되면서 정말 메시지가 올라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유사한 건 뭐냐. 왜 유사한 말씀을 하냐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반복, 대조, 유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예. 네. 이런 거 만들라 그랬어요, 제가. 제가 만든 건데요. 저기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복사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개역개정도 복사하고 영어 성경도 복사하고 헬라어도 복사해 가지고요.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표시하고 또 뭐 내가 세모도 표시하고 여기 막 표시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질문들 여기다 막 해요. 네. 먹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먹지 세대 있습니까? 네, 먹지 만들었어요, 자매? 예.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는데, 저 땐 먹지를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먹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외하는 친구가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다 써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 단어를 그냥 먹지처럼 써서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영어 단어 쓰는 게 아니라 먹지를 만들더라고. 영어 단어 아니라. 예,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계속 표시하고 다녀요. 그러면 거기서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추천이에요. 하시거나 마시거나.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썼는데 내일부터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이 큐티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이렇게 뽑아서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영어성경까지 보고 거기서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표시해보시고 궁금한 거 표시해보시고 성경 많이 읽게 돼요.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보는 거죠. 로마서 8장이거든요. 금방 찾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금방 찾을 걸 갖고 왔어요,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얼른 보셔도. 육신이 반복되잖아요. 예. 네. 또 좀 반복되는 거 있어요, 그래도? 영도 반복되잖아요. 또. 생각. 그죠? 또 그러고 나니까 육신, 영, 생각이 반응돼. 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건 육과 영의 대조죠, 지금 여기서. 반복도 되고 대조도 된다. 금방 발견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심플해요. 대부분 더. 심플해가지고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어요.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육신이 이만큼 나와요, 지금 여기서. 영도 이만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오죠, 지금. 예, 네, 그다음에 생각도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것은요. 이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는 본문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이구나.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표시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도 많이 나오죠. 예, 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정확히 대조되지 않아요, 지금요. 그죠? 이렇게 한쪽에 A에도 놓고 이렇게 편을 가를 수 있으면 대조가 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것들. 이게 참고해 가는 거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유사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부연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막.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에 있으면 법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게 유사예요, 유사.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반복, 대조, 유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예. 지금 질문거리 있으면 생각하시다가 이따가 질문할 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쭉쭉 할게요. 이야기체 본문인데요. 이야기체 본문이 만나면 이 우리 많이 배웠던 국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지금? 이거대로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 했는가. 성경의 등장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 또 누구냐면 화자예요. 너레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이야기 속에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도 얘기해주고 또 이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요나가 고레베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너레이터가 거기 들어갔어. 그죠? 너희 들어가지고 고래밥 속에 있는 얘기를 알려주고 요나의 기도도 다 어떻게 보니까 그냥 들어간 것도 카메라도 갖고 들어가고 음성 녹음기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이 여자 남자 범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희들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왕이 그 신하의 안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이 나갈 때는 어떤 설에 의하면 그 이혼증서 써놓고 나갔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더라도 당신들은 다른 남자한테 가라라고. 그래서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애써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더라. 누가 가르쳐줘요? 너레이터가 가르쳐주잖아요. 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요, 이른 양의 비유요, 이른 은전의 비유인 것이에요. 잘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야기치 본문할 때는 이런 분들. 라운드 캐릭터는 누구냐면요.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변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변하죠. 다윗도 변하죠. 야곱도 변하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변하지 않죠. 플랫 캐릭터. 그런 사람. 디벨로핑. 잘하는 사람들. 리딩 캐릭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본문을 정하고 여기서 등장인물의 말들을 정리하고 특징을 살피고 해설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야기체 본문에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관찰해요. 그래서 본문을 앞에 펼쳐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번 읽고 아까 말한 양식, 문맥, 구조, 구문을 살펴봅니다. 근데 본문을 살피는 과정에 생긴 질문을 옆에다가 꼬박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을 선정합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고 요약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큐티 할 때도 세 번 읽으라 그러는데 한 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적용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제가 세 번 읽으라 그러거든요. 이 본문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열 번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본문 갖고 열 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 본문을 갖고 열 번을 읽어봤다. 근데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찬양하잖아. 그죠? 그럼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길래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까 그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글도 없었잖아요.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해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본문을 가지고 열 번만 읽어보십시오. 지루하면 영어도 읽어봤다가 세번역도 읽어봤다가 열 번만. 너무 지루하면 표시하면서 읽잖아요. 여기다가 발견된 거예요. 열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보다 설교 더 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예, 이렇게 관찰을 쭉 여러 번 읽는 게 최고예요. 관찰에서는. 그리고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발견하세요. 다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죠. 해석. 아까 다 말씀, 헤르메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허메네틱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제우스하고 어떤 신이죠? 헤르메스 신, 헤르메스 신입니다. 해석의 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예수님도요, 해석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그대로 믿으라고. 성경 여러분 그대로 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읽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여섯 명씩 아내를 데리고 있고 또 이쪽으로 오면 또 한 명 어떻게 할 수가 갈피를 못 잡잖아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도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할 때 이 디헤르메뉴센이라는 말이 있는데 디가 뭐냐면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헤집고 다니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신 예수님도 해석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래서 해야 돼요. 첫째는 타임갭이 있어요. 성경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청동기 시대에 성경이 쓰였는데, 청동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파피루스를 상상할 수 있어요? 양피지로 된 성경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고 지금 읽는 판인데, 아까 그 종이 성경 읽으라 그랬지만 저도 한때는 종이 성경 읽으라 그랬다가 요즘은 다 그냥 이거 읽도록 하고 있고 저도 이거 읽고 있어요. 요즘은요 이게 좀 편하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타임 갭이 너무 많아요. 이 갭을 이렇게 메꾸는 것이 해석 작업이에요. 그다음에는 문화적인 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면 나오죠. 열두 처녀가 등불을 들고 결혼식 하잖아요. 아 결혼식이 왜 등불을 할까? 거긴 더웠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님들 찾아가려고 막 문 두드리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문 두드려서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성경은 분명히 입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와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 여러분 교회 잠잠한 분 있어요? 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자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예수님이 다닐 때도 여자분들만이 십자가 할 때 갔어요. 요한 정도가 지금 가 있었지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무덤에 가서도 다 갔어요. 그 요한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냉큼 갔는데 마리아 혼자 남아서 한 번 더 들여다보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 근데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런 것도 전부 해석해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인 갭이 있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한국 사이에 지형적인, 아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형적인 갭이 있어요. 팜트리.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종려나무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도 종려나무 두 개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잖아. 종려나무를 흔든다 그러는데 상상이 안 가죠. 종려나무가. 근데 여기는 흔들만 해요. 흔들만 해요. 예. 사실은 미국에서는 종려나무 그 종려지를 장식했다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까지 잘 말려놨다가 태워가지고 뭐 합니까? 애쉬 웬즈데이 때 그 재로 십자가 그려주는 것이 그 종려주일과 종려나무의 풍습입니다. 교회 사 속에서 이런 것들.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동네 가면 나파에 가면 포도 많죠. 예. 그 다음에 이른비가 왔다 그랬어요. 이른비가 오는데 성경에서 이른비가 언제 와요? 우리 봄에 와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성경에 보면 언제 오냐면 가을에 오거든요.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거기 오잖아요. 지금 건기거든요. 캘리포니아가.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되면 이른 비가 와야 되고 4월달 5월달 되면 비가 오지 말았는데 비가 또 오네 그러거든요. 지중해선 기후예요. 거기랑 기후가 똑같아요. 캘리포니아랑. 그러니까 밤에 춥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꼭 갖고 다녔잖아요. 추우니까. 그런 여러가지 지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산지에 살았습니다. 산지. 양치고 살았어요. 양치고 살았죠. 우리나라는 양에 대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양은 목자들, 양은 30cm만 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따라하지 않으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양이 몰살, 수백 마리가 그냥 몰살했다고. 그런 것들. 다 이게 어떤 지형적인 그런 부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갭은 너무 크죠. 예. 히브리어와 할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아람어가 조금 들어요.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서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헬라어로 다 쓰였고요. 우린 지금 영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갭들을 메꾸는 작업이 뭐냐면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940년대, 20년대 서울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2002년도,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할 때 서울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 동네가 어땠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해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의 위치에 갖다가 적용하는 것, 이것을 해석의 절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의 세상이 있어요. 성경이 쓰일 때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세상이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더 커야 돼요. 이게 모자라서 안 됐어요. 그냥 이만큼 커야 돼요. 그 큰 걸 갖다가 메꾸는 것이 뭐냐 하면 해석학적인 거리를 메꾸는 게 해석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실습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해석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본문을 만나시거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만나시거든 전후 문맥을 찾아보십시오. 어제 그 전성민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번 주제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하긴 주제문도 안 읽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도 안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그 앞뒤를 보니까, 아, 내가 보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는 거구나. 성령을 부시면서 그거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의 파송은 그걸로 파송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후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주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석 사전을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을 많이 보고 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다니는 것들은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걸 카피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쭉 이런 것들이 해석의 이제 그 절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죠? 예, 한번 해봅시다. 예, 해석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해석을요, 내 생각을 막 넣지 마세요, 거기다가. 아, 그거 너무 많이 넣어요,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넣는지를 몰라요. 가르쳐드리고 한 다음에 해도 다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막 그냥. 그거보다는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영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하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럼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그냥 그 양 잡아서 제사 지내러 갔어요. 그런 식으로. 피만 나오면 예수님 보이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양의 피예요, 그냥 그거는. 예, 그것도 방주만 얘기하면 또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있어요. 노아의 방주와 그 모세가 간 방주 있죠. 이렇게 갈대 상자 있죠. 히브리어 똑같은 말 썼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발견을 해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게 막 얘기하죠. 영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영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생명이 나와요.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생명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성령이 되었구나. 그 성령 아니에요, 거기는요. Living Soul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자 만들고도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존심 엄청 상한 거예요. 그걸 안 읽은 거야. 그 앞뒤를 안 읽은 거야. 사자 만들고도 생명이요? 동물 만들고 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가지고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번역을 잘못한 건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가 번역인데, 그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구나. 그건 없어요, 거기는요. 또 그런 것들, 너무 팩추얼하게. 그 다음에, 좀, 성경을 좀 여러분들 좀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3D 시대인데, 흑백으로 읽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좀 각색하고 좀 이렇게 그 between the line을 만들어서 읽고 실제적으로 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에 되게 중요한 거는요 복음적이어야 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 해석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에 사랑과 덕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해석을 했는데 주석을 봤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청년부가 와야 될 것 같다. 그럼 얘기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예?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청년부 선생님 교사나 전사님을 만나서 내가 성경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막 이단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까 PBS라 그랬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해석 속에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다면 이 성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신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그 카드를 전해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귀한 복음 전파의 기회와 또 사명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